0: 멤버 미리 상토 자료 신족배 칠레 냠레 강숙지 코메 최신 황마 당와 타 냠레 강토 레갈 규베 우드 투디 주딩 소와 기규 종유업지 타송 레겐 타 멍주 피게 예레 퇴 냠토 줍시 게모 데메 초웨 푼교 타종 로교 제베 편외 첨벌 라드 커넥터바 마세 로코몰 탄삼 송게 미리 카기 망조라 시주 기 키보 타 피게 기 총제 롱소 규규 종유
1: 초기당 균지 망초 자왕의 주기 죄종기 초기 유지니 검답 당벌이 니동 좁게론의 니동 제니뢰 파르니 손에 망초 뷰림 터동기 각제 뒤자민 손에 서법토의 세구두 손에 가외 내튼는 민네 최랑당 수릉코된타 탄잠 주진 총조 조준 야부시 총집 중란 피게 로차 림보로 첸동 자제소 망변 남창 보진 직지 니뒤강 된괴체라 중람 샤르동 투바타 로아덴보 다다 용수케바 총주 뒤매 차긴 체력제 총디 총기르당 총습기 남바라 남살라와도 규로 데뷔 균도 중심 탄자 망조 기초와 치잠계와 대잠기 디기 덴바라 교류 토장니 야릉은네 손에 민창 대부리 찬용 서브미 시동시기 심바타 노래 찬용 최제 레고로와 기서스도 레고차 초신라 장슈기 투수 최제 레고로와 기서스도 숨지 섭든 생기 퇴행령부로 근두수 장아르체원이 망조라 체비에 강해 침부시기리 니동 주주로로 손에 표숨속배에 싸워 체뉴 등공 제디 종종키 조일랑 코든 레자락린 따르와리 테르듀네 롭자카라 조일랑 코든 제구 촉신 추초무샹탕 카르다샹소기 차장롭중탕 보주강창마라 뉴유장매 조일랑 코든 레자락린 따르디 초구조 롭강난 균구토구 균구매라 라과충으로 캬구 미드바마세 Lupti Kuryu Yang Cho Yong Ne Lexu Chinyu. Mangzu Lexu Chin La, Rinne Ki Zawa Yang Tiwaya Sabdu Song. Rangyong Jung Rinbe Ngumi Rinne Shusha Di, Samara Changshe Ki Junzunba, Tsirin Chuzum Ki, Lo Chudang Ne Samara Changshe Jangshin. Taja, Samara Changshe Dang Ne Lo Ngup Chuzam Songwa Ta, Changshe Yang Mendawa Sumchul Lakzam Dongshi Yu. Lo Dari Ki Rinne Yugura Tujin To, Ngarshin Tsirin Chuzum Ki Changshe Nyamu Nyantupa Ma Se, Tadun Kongpa Chung Rimshin, 공기 김제당 초보 초모처럼 사마라 창시 룹기 300 배윤 편숨 쪽에 소원이 다다라 멍주라 매도 미르웨 낭내기 대결식리라 뮤미링의 쉬샤기 천지링신기 균진배 매제체가라 띵송제디 라미리기 링니 미름네 미르파라 균진체네 탄잠피게 동치 링내기 순슈 첨부내유
0: 진루예도 니숨러 천나종 총결의 교배 척젠토배 배네 Sartu Zubbe Tanzamge Zongjinbe Chonggirke Chesikdo Kyorshin Sinzin Nubbe Rinpo Toru Chimbale Sushiter Pigegi Gunu Sarpa Nenyu Gesang Denzinki Ngarshin Tanzam Songshin Yula Taja Kongni Le Memba Miri Shangki Chalu Shingzhobbe Chile Nyamne Khan Nyinkien Zotiri Kongki Tanzam Gurshibta Tuenle Songjiki Tumlam Sartu Chesin Mangzoge Nichiti Chalu Tuenle Pigegi Dangwe Sākōng sōngwē gēndrī kūrtūb yōlā bōbār chūkyōr yāng chōng yō. Bēmā dōy mē kīmnī māngmō mēmbā chōngsār tō nēbātā. Tēngā lēkbō rōng tō yōgab jīmdrū tōbdī mēlā kīm tō sāshīng yāng māngbō mēbē yōngbōb māngbō mē. Tājā kōng kīm kī shīngbē dūgī kāng yākyō chēnē nānīng jīgbōr yōngbōb bōr chī chūzām chōng yō pshī. Lēkbō rōng nī tāng mē mēdō rābdū shēbātā jāwār nīrī shīn zē sō chō shīndū. 지 망소츠 심띵키 초와 후불시에라 태양 총습기 멍시지구기 현재세워타 뇌매 쿠류주지 퇴례 초용의 림불제 제배 춘지 외유인신 미리카기 망소기 톰나타 임나 댄자 천나야 총습기 풍귤침표최내 균체매발 치료조신유 로쥬이 지소 如 히말라야 리습기 탱의 덤접럼부티 타자 안담 넘볼 결신 사드 캄보디아 표수 토강 토출라 표신의 대내 최 린덥 제바 야 뉴주 장매 최랑 콘된 토출부터 초리 초경 코나 제바네 텔레 남망의 교대 탄잔 망조기 초와 풍율 첨부 종유 로규기 고주스 사베토네 중내 유링 마송외 탄잠 총결의 충충티 튜디타 튜디 탈게 디기 지도제기 처소 비봉 첨부 교신예
1: 생글랭게 콩랑아남츠 센트바티니 로가 세규니 총결의 규르의 로주링 소나 총결기 벤조르탄 지도 피게 고르키 제링 고주토 타데 멍추 첼시 사르바크 네트 레참 탄잠 유룽기 제 쿠바티리 팅디 주튼 조이 치다 시베 낭체 주잠 다가시기
0: 시튼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든 냠주 제베 양다 창사 탄다 케기 센시바티니 편정 롱친 니치 레콩 푀게 롱친 키 생규로 권대 군중 시베 레친이 Sandralinke, Tantakine, Landian Yime Tongne, Penjong Longting Yin Tilagong, Pelga Longting, Sengur Tilam Gune, Sensi Batini, Sengur Gundu Gunjung, Shebe, Chitil Sendri, Alizenzo Yon Shogan Digini. Shamla number two Mutuja, Sengur Gundu Gunjung, Lezen Nanki Nanzen, Sengur Gundu, Shebati, Sena Yopshu.
2: Gundu Sengur Taye Gasuli, Gunjung No Huline, Kilab.
0: Sengur Gundu Gunjung Lezen Ki, Sengur Gundu Nangsin.
1: Sengalengi, Longa Chen Junga Berin Ki, Jibia Dixi, Nusi Tenyung Ki, Lege Chusi Tamsha, Shamla Ti Gor Ki, Nangdun Shibda, Sunam Digila Nelenge Soro, Motu Nengri.
0: Jibia Dixi, Jangdo Tenyung Pige Ki, Kumta Pyoa Sudang Ne, Jibia Dixi, Nusi Tenyung Ki, Lege Chuse, Tor Dongchi, Yechar Yekab Legung Ne Tien Todam Juta, Yekab Pigur Ulen Ki, Nyamde To, Longa Chen Junga Berin Ki, Jibia Dixi, Nusi Tenyung Ki, Lege Chusi Tamsha, Sarkwe Beshi Do Chepar Singna, Longa Chen Junga Berin Ki, Jibia Dixi, Nusi Tenyung Ki, Lege Chusi Na, Tienze, Toshu Ta, Tienze, Nyumjur Niti Tuche Ne, Benjur Ta, Jizo Pige La, Shamde Shuwe, Nye Ne La, Si Chukde, Longa Chen Junga Berin Ki, Jibia Dixi, Nusi Tenyung Ki, Lege, Mikche Dunjo Ta, Zonne Lenge, Degyur Gensung Chetup Soa, Gyuji Che Shin, Maza Toda Mengshir Chebe, Legung Le Tun Bu Che, Towe Pige Ki, Mala Zubar Ramde Che Di, Benjur Ta, Jizo Pige, Chua Yung Ne, Jang Do Chua Su, Yu Yuri, Jibia Dixi, Bidun Niti Nuba, Huta Dun Yubri. Chushi na jilung yedon sumchung lup liukup ge yung ki jibia jikshi nyu yu pechoy ki penche yun tu chero ta nyu yu ze chu chupche yun tu leksu donwa. Tung kong chunchung ta lik du pechoy ki chuche yun tu toru donwa. Leche lesu jangdo tung ki ta jangdo ki chowa ki ta tiwe rungu nga lakdar. Todam lamsu ngarwe tuku changdo donwa dikyul gensung tiwe nyundian yungwa che che ne jibia jikshi nyu si ten yung ki le dun la penche sarpa tunbar che guibie nyeshe che xa. Central Linke, Nening, Rangke Ki Shize, Gensu Genju Na Shungke Mijang Tungjur Juta, Chi Dun Dong Apeo Kujukho Ji Xinxia, Shamla Teo Gor Yenang Dun Shibda Dinzin Tungjuk Lanye, Mordun Nungri.
1: Nyechara, Mengsi Bhutan, Geyong Nagai Shungdun Khan Ki Khebda Chebe, Nyedong Zangan Lui Lokhur Ki Gigab Ki Nagai Chasha Pige Ki Jidra Nangun Bara, Nyedong Zangan Lui Lungju Para, Geyong Su Shize Gensu Genju Na Shungke Ki Mi Tungjur Juta, Chi Dun Dong Apeo Kujukho Ji Simbati, Lokhungme Lungju Le Chi Sumje Jumi Gu Para Yobari. Nyedong Zangan Lui Lungju Para, Yeyong Su Lo Chukju Tang Ti Yen Ki Gengun Mimbro, Tungjuru Sum Tang Chi Nyedong Sumje Sumju Sobje Simbati, Ji Mimbro Ki Yaja Nishu Zesum Sungwa Tang, Yeyong Su Lo Chukju Renga Yen Tang Ti Yen Ki Gengun Mimbro Tungjuru Ni Tang, Chi Nyedong Sumje Chukju Renga Simbati, Ji Mimbro Ki Yaja Jiong Azam Sungyu. Yeyong Su Lo Chukju Renga Tang Ti Yen Ki Gengun Mimbro Ki, Chokyong Durse Yaja Nishu Zesum Zam Simbata, Yeyong Ki Miri Chanyong Ngunba Tsetse Lo Tungju Tungku Zam Sinyu. Jidra Nangun Bara, Rangye Ki Gensu Jibshu Jigui Chakya Ngarwe Tuyuku Changdu Qingxing. Nyedong Zenga Lui Lungju Para, Geyong Su Gensu Jigshi Nazo Ta, Jigui Kyun Chi Sumchu Soku Ca Nga Yueba Ta, Gensu Nichi Kyun Chi Dunje Chukchu Ri Dun Ca Guyu. Ti Nang, Togui Chebe Gensu Jigshi Chi Sumcha Guyi Ta, Nyedi Chi Jibke Kupchu Khopje Zam Yueba Ta. Dikui Ki Gensu Jibshu Jigshi Ta, Jigui Chi Sumchu Soga Ca Chukjik Ta, Nyedi Chi Nige Chukchu Ri Gu Zam Yu. Yeyong Su Zong Rinbe Xiongzu Gensu Jixi Xidong Dunji Sumju Yueba Tang Khebze Yaja Jia Simba Xiang Tang Chongde Tang Chumxiong Sagong Ki Gensu Jibshu Dene Chinyi Lakzam Jun Sinne Jun Tse Yaja Ngabchu Ngesum Simba Gensu Kang Ngadong Dunji Dunji Tunju La Xiang Ki Gensu Kang Tang Zong Ki Todam Chibbe Gyurju Lakdar Cheba Chongsep Ki Mikse Gangay Yuebe Ningguru Jixi Chichiksa Chuk Tang Rokri Nambe Gensu Jibshu Jigui Chichubshi Lakzam Yueba Tang Mengui Gor Tungjuru Gu Tang Ne Segu Ngibju Yi Kimzang Ki Gensu Nyeti Zubbe Namchang La Gyabjur Che Yu. Longa Zen Jubshi Beirin, Rimzi Gimna, Kimzang Ki Gensu Nyeti Chi Ngibju Ngibduin Zubba Tang. Kimdu Gensu Te, Gozara Yune Miting Chi Somdong La Xiamdi Shi Yu. Chonggir Ki Dune Kui Ki Gensu Shibshu Jigyu Zubjin La Gundi Tangde. Nyedong Zenga Loro, Chonggir Tang Chongde Ki Kui Chung Ningba Chi Nisa Dunjik Sartu Lego Zungne, Yurgui Chevata, Gensuso Rika Ki Digui Ki Shepshi Jugu, Chetong Sumja Lakza Mandu Dang Yubari. Sengalengi, Sei Gujiku, Sadur Tsambe, Nemju Tongma, Purgyu Lamlong Chungsha, Shamla Ti Gorki, Nangdun Shibja, Sunam Digilane Lengia Soro, Mojun Engri.
0: 你对三个把中国从军那么出参与给这公司联系到穷百姓呢你现况上海浮东姐姐那么当托西古吉古萨多尔参别那么出汤马普尔去催到那么穷的我电气别催不那么长仓马李竹琼我铁托呢西古吉古那么出那座母鸡皮姐铁孔德铁金对吧春季月不塌西古吉古
1: 萨多尔参班西泽尔金别孟西托南主马中穷他拉参为其女连锁动画所以密色人心给切克切大解体萨多尔普尔给归国共行月水三种人家确定金针协助批解给龙阿前中阿别切克占下下面的铁锅给南端协助电金团主拿捏我真能是你下来金主基针部所电金西占别确定金针协助批解给龙阿前中阿别切克拿你同宋主楼那个 停留前期，确定基准协序马拉细节下的准心的，人不忙活他，彼此拖，年龄也过阶级，急忙切记协序马拉细节下的准据他，年同双个楼那个停留前期，确定基准协序马拉二位推过。

0: 디 쿠란게 타취 체단 체비 있는 탄더 추주 수의상 르발
1: 젤 추뉴디
0: 어 추뉴디 주빈라 탄더 만나주
1: 만나주 탄더 제원지스라 추주제 탄더
0: 뇽미아르
1: 젤 추체다 숙총에 가는 게야디리
0: 음음 오데레 제빈 송구도게 내온도 타취 체토모스 나 게라리아 타취란 저 유나스 근데 슈드게 내 게라게 대야 챌린스 나로날
1: 네세
0: 음음
1: 뜻이 디게 탄데 kese di zhu da chunyo di zhu tando tando ngantan zhu chu shukchi kwara sherda chung tanya jewen ji shwe chwe zhe nyumya chunyum di jeje mayo na tando di shwe ring la ngantan zhu chu ya da kya kya shwe na shwe bang siri chu tian ya chwe ring chu tian ji chu tian di na ya chwa la jina o duk chi ring la
0: le le se se
1: chu tian di nubi dara nubi gyor dra di ko na lo le ya sot 조쇼 망고처리 당한한도 추고 추다 추간데 워데야 거기김니 조심해 어디다 지금 찍게 하는 거
0: 맞아 너무 그 처음에 추다 이제 텐트 선바 탄도 수번 그게 라 워데 진짜 잡을 배라
1: 진짜 자리
0: 됐어
1: 자꾸 시중 잠시 찍고 찍게 하는
0: 거 됐어
1: 다 니나로 조쇼디 야 배주 교는 무침이나 야 조쇼디 총리다 대신이 다 너무 겨줘 이제 이제는 야 어디시리 최제도 챔부치리
0: 추 최제도 톱스라 차바
1: 제로
0: 레스
1: 안티싱이야 딘디지요니야 나도 제베시고 답배찬 광도 코란한테 잘라 제입네 먼저한테 출로도 되네야 최난로 푸티 추팀으로
0: 아 네네
1: 뭐저 컨디션이 어
0: 레스
1: 추디 추지도 되네 디난로라 다 갸게시우나 발공지시리 그난로리아 단 옥시요 말에 옥장교스 부동부치 디추 지단의 망차 저머를 다디는 로는 나죠 옥추 옥동부터 추 던지 줄로우리 그래서 야 옥동부터 있는 나는 야 어디지리 주제 더 붙여야지 디시
0: 레슨
1: 디자 그런 뒤 단도 야 디시어는 나죠 단다 인지 말아간데 야 간데야 갑자기 간가이 슈리 어디 강디스니 징교리 디기리앙 나서 야 디시어리 강디스나 다 말한 슈리 인지 말아 디나로리아 추트스쇼리 양가시 디가브다 디싱에 디녜리아 지 추르슬루 양지 단데 추 추갸 갈레 추딘데 로디 쳔나 양코나로리아 갸가야 근데 요리
0: 데데데
1: 냥고 춘주르시리 안 디싱 디기리아 갑주다 말라 디기리아 양 디쇼리 갸가시나 강디엔스시
0: 아 레레
1: 다디야 기리아 옥창고나 야온데시리
0: 아 레레
1: 겨고 코야 지다 인데시리
0: 잠시 후 찬야스란 저 바기라
1: 아 레레 다디 페샤는 디 기기디 나나주 단데 강데시리 다 접치
0: 로
1: 디트라라 침바 차샤나 모두 딕스담다 넘규 나나주 다 나알 쇼코 없는 시 코용리
0: 아 레레 이게
1: 저디 코란 디 계시 딘데 코요메나 추 다 근데 우리 야 차부차 겨고 있는 나나주 단데 슈팅야 슈이방 어디 뒤니니 냥거 체시오시르샤
0: 아 레지단 토네 슈윈 타노 쿠란게 숨베 추뇌디 쥐부다 타노 신기 추 추세 뇽야디 제바 디니 파표베 티미인 바 체샤위나
1: 추야 티야 디시
0: 추야 티야 디지 체르바 나디
1: 나 디싱 타네 기 탄다 이게 슈노 강딘스
0: 접치
1: 어디서
0: 레세 어디니니야 디니니리아 체시스나비네레 내주디 퇴야가 니가 챔버지 숨길로 터제나기라 레세 로로 모토네 레생남 퇴고 기라 슈로날 터시
2: 퇴신 교지 중중 람파르 예투 강충야
3: 딤주 테제 레젠디 키키 귤미 람초인
2: 다리키 센시마디니 펜쇼롱친 년천대쿠 표게 롱진키 짐주 테디시베 네세시
1: 드네 길랑도 디르샬 다 베샤슨 랑가 직간제 갑드네야 머리 전부 연구도는
0: 머리 봐라
1: 야 다 머리 전부 되지 바 친인 재미쇼 양고 벌럽디 주의 디자인인 거
0: 머리 봐 길랑
1: 갑드 디싱 찰 딘디시샤
0: 네
1: 길랑도 단다지 추나로 담베네 서브스티튜션 디르샤이나 다 춘데 키르주단데나 담나 다 콜로 단다 좀 가가다 작데 디게 간네 줄리르 봐
0: 머리 봐
1: 딜리즈네 야 디게 리드즈네야 딕시 카가 너부터 되게 껴두리
0: 레세기라
1: 홉드가를 줄리드즈네 다치 묘베스르치 카가 너부터 되게 껴두리 되게냐 딕시 까만가지

0: 당신이 대워르시던 이제 뒤치고도 있나.
1: 나 레스.
0: 난디 뒤인도할 직다 직 내주르시오네야 가가게오네야 남균한 시기 다가서 대도움도 있나.
1: 나 레스.
0: 주로 밤마감나. 야 욕배서다 이제 지기라.
1: 나 레스 레스. 로인길하게 단도대 카카의 골슈베 참대양아 좋아슈베니길라. 응나 주 카카스 좀바다 말 안에 슈비는 단들랑코 주슈치베 규림나로리아 카카스 좀바다 개 최슈라지기 딘제 훌라지 레워르바길라. 다 딘제 인도 대회가네 안주 넘시기 차긴 셴베 워리아 다 카카리아 네줄 하면 외섬 카카디 템프르스테 아유 섬상기 딘제기 삼로망 코용 좀아길라. 응 아주 카카몬의 슈비네 길라게 콩글레 세나로리아 세시 슈얀난다 카카게 장리다 카카게 놈 서바길라.
0: 뭐
1: 디니니게 다 카카기 말아디 주부브라. 너는 다 체는 안 안주 넘규인 바차샤나 체주 망고다 딘제 디체도 차베나 로리아 망고 친치도 카세 칼로와 카세게 세야 체는 길라. 이제 로레 카카디 지도 참바 넘규다 만자베 딘제 라비우스라지 인제 양고로 그르베길라. 뭐 딘제기 지 용기 수도인 길라 디 아니 카가나 로리아 추주의 브리스 인제기 디 세야 요르베길라.
0: 딘제 나요 말이 또 쉬는 디디시라인라 다 배샤스나 모터 안직다 쉬길다 안되직다 템베서체 디시는 가각 넘지메벨 디나로니아 디슬리리라 남시 주제체 뭐 있나 단단 저다 시버다 소리 디슬리리
1: 디
0: 리더스네 양길란조 그 넘지 제거야지 전다서시
1: 나레레세
0: 다 지두자네
1: 지금 남산 톤토르베길란 탄데 카가게 눔디나로리아 추즈메다 이제 먼저 스스로 다시제 투야기 이제 요르벨
0: 다디 칭한라지 기나 디슈레 이제 강시다오치
1: 리세
0: 먼저 추네레 이게 다야시 타고 제시디 데도 데도
1: 시아 네 리세
0: 디미기 라크베티 데브다 미테브다 투마리나 다 쪼부차유미 잠미쇼
1: Chu

0: 老新疆政府领导公开说，他们今天最新鲜那新北的产地呢，这个品种龙千年青流控，配给龙千克珍珠贴纸系列的千克囊色，兰科尔大贡系列的，我的千足贡白，等子那么严了。那么给兰科尔大贡系列的千克电视关注呢，兰科尔严肃谈，大贡贴给人推了这一百件土地垃圾。接着，给谁看了呀？兰科尔去湖南严肃谈，大贡说给你推路之南国广北呢，李千铁东七百给人拿了，李千克贴纸广场。来我也估计出个松啊你出出他来我也估计出个金啊顿顿顾你肯容易将出来在哪里啊修能够个修音了我能出牌去先把这推难看你到我这些来这他能行给查着林给你配给陈朗东西北求应给地步拒绝给人给同内卡一呢且这个南北同内姑娘的周游了铁腿南不能给你管家又不修老一拉特些你们那做像那么推难的钱给人通过做着哪了老李森
1: Tene kaga nga nga su tanda Tente shiru kwamshi Peshaar su nga jing Lara nga de chin Chabu kara chan na Kaga chak tere Taga nga zo Shajay pan shu ra Tiga nga la ya jik Dus Chu Changmo shu ya shu ya la
0: Risha risha gina Di tong ya duwa la
1: Ho Ati jik changmo shu Nde shi Ta kaga nubi ya dhuwa ya chi dhuwa la Ta ti Yang chu shu ya di Nung dhu shirisha gila
0: Ho Lis
1: Nung dhu shuk chambu shirisha la
0: Nga zi lam gyu ta Tiwe kya nga gila nga na zo Chu ki lang ko qianbiu si ran zhe yinba qia xia bi na ya lang ga de ba zam ji le ya le du san ba ding zhe chu yu se su de ba xia ji zhe yang ko lu yu se jiak di yu si de ba ge la
1: wo
0: di yu si de ba chu zhe xue bian na ma ding zhe tong yu yu ge la de di ma zhi bu zhi de bai le
1: zhi le
0: le si
1: mo zhe qian ne de chung ne de da di yang nong zhe xu qian bu zhi xia ge la da di chu du xi da bie xia xin na ngun ne cha bu da hang sa cha
0: wo zhe ko chu zhe ni jian ji le de yao le ba
1: zhi le zhang xin ge dan de da ji su ji le ba xia ji 라고 겹제 정자야디 정산다야디 어디 계시쇼시세 그쪽 주셔야 되는 건 아주 딜샤는 우리 식사쇼 리사이클장에서 그런데 단다 작대르시요 말해 가가 작대르시 딘 겹제 망샤 스토리
0: 레스
1: 다 딘은 디체루리는 차부 집지차 추슈음 세글리리
0: 레스
1: 다 계시 단도 숙침제는 그 디체리 그도 박사 티루.
0: 오, 레슨 레슨. 다시 챔버
1: 말. 어, 가시 나나서 단다 가가자들 가셀이야 딜리도 알. 기부순다 세글리도. 다시 쳇다 네 포장지.
0: 어, 개친제.
1: 어,
0: 레슨 레슨.
1: 아디 년가 잡고 싶지리샤. 다가는 추추제 자네 양지 답시 다야요로.
0: 어, 저
1: 다디 개시 라이크 구이케 구이 양지 퍼스친제 가시 양 다가세. 가시 양 로가세 친제 고 기부디 간데 딱다 양지 디시드스네
0: 가가
1: 원 가가 케빈나 아니 양지 기부디 차제
0: 어 좋아
1: 아니 그 잡으시 지지
0: 지지 레슨 레슨 안난 손님아 더 칼로 닝베스란 저게는 님아 딘제 마고 토뉴유 코나즈 랑가 소리아 샤지제 추두스 양생양스 쉐제 콜루간다 당내시 비진 작디딩한 쉐능메죠 콜루 잠데야 마고 쉐부 토뉴유 발라 로기란다 게라게 숨바 차샤비네디 체단디마 지부지르 발라 로만나즈 야슈 촌비네 정신게 다 창산단 고유바
1: 홀
0: 레스 레스
1: 아직 추슈네 베샨 라이자 직 추르슈 디시네 라파드즈네 카가야고 디디 고간네 세가다 릴리움
0: 논스기라
1: 디년가 잡으지르샤
0: 레슨 레슨 롤로기란 터제나 아니 당능신기란 대한 처와지변은 나주 차법법도 선방한 주 람사미게 통토비다 차법살게 모제간 법윤도 선바 출로기 지디 노치시르 지르도 관계라
1: 제기라
0: 나주다 차법망부 균퇴지제 퍼 은양양 람사한 제스가 나주 다피진 산나레 차법문에 모주주제다 개바요마리 양산나 차법다가 조부수리 섬산 제 용도 관라 런제 인도 선바기라 차부 법서지스 마 뒤도게다 랑콜리아 파 주야다 딘제마 촌베스 체빈의 디즈리아 이제 견란제 개용 그베이라
1: 개그리
0: 안 레스 레스 견
1: 개그리
0: 제주디
1: 어 제주디 견 개그리 제주 끼리아 길란도 탄다 믹스 타부시 딜리디리 텔레십시다 점심십시
0: 어 견 개그리 뭐 도와라 길란도
1: 디 길란도 탄다 지 간려 월레니 탄다 월레니 쉐르 원단 리니
0: 어 저가
1: 준 칭시스
0: 어 제제
1: 원단 냠두리라 냠베마제 코간리아 좀 시시슬링 우리기나
0: 노 레세

0: 보르나 안텔이야 르마말이야 케슈교리
1: 노레레세세 다 차법제 튜토리아 장시 체모토베서 지인비나 디간리아 탄 게라 손야리아 초주님도마 치용베 사딩교기 탄다 텔레스라다 사춘주스랄 사십시스란제 오딘제게 임바체선 람사 직 만나주 치기 대비는 디지모 태양인가
0: 제일 치레기 급도직 지위체는 아니 름티야 땡게래
1: 노레
0: 디싱양 추리스 겹제 마 추 텔레디게 양직 티도네 하고
1: 우리 노레스레스
0: 딱게 좀 통시시라
1: 오즈바 그라
0: 마 추셰스탄잖아
1: 레스레스 참데야 길라다 랑코 주야기 데야 레티스 마야 초치 테스근 다는 하나즈 랑코 12급이야 차와치미 쉽지 얼바 길라 언제 윤도 삼바 듄게 하나 주 시우디 임바 차신네 추십지 유베스 시와 길라 언제 윤도 삼바 탄데길라게 소야난다다 총샤 서발 추숙 쳔부 쉽지지게 태윤도 삼바 디 시우디 개명 원삼산디 제기 나오시무도 안제 개야게 디 유나리 개유 유나
0: 개유
1: 레슬레스
0: 다디 다길라 딱다야 오스티스 디르샬 최제 숙첨부 유다 컨델로 시에고리안 지 사부십지 다 그 최제 사부교리 시우자디
1: 레슬레스
0: 양호 정무교 말이시라
1: 레슬레스
0: 답변 최제 사부하고 제 협도 슈슈 착스
1: 세글리리 허비스도 이내는 딘제랑고 소뉴 매체산 딘제랑 유나만나 섬산
0: 디르샬 모제 시우다 강베 시우드니 라가리 모제 시우드 디어리기나나 디크 코딩
1: 좀 좋아
0: 고등교 선생 그 디셔링이나 딕디스 개야다 근지토리아 슉둑 스튜디베스셔링이나
1: 단 가르데베스라시베
0: 가르데베스셔링이나 다디 이거는 차부 가로 차차서는 은추슈는 기다가네도 세가교면 수인의 세가교리 착스
1: 리스너스
0: 다시 차게 대한 연가 전부 쉽지요리 딕스 탄산 단지미슈 모두 차르경 주는 Nyinggilik tsao yore.
1: Lese lese, ta tsao nang ari yinpa chese nele lang ho pe gyu rungus madam cheche tu spuga dan che shio tu nime chwe zay shuk chim shibji tuwaan kila.
0: Nari.
1: An jik ta kocho vega lo ya diwa zi tam go kheba asam san gu du tsumba lam sa ale nyele mo zi zang si chaga che nama si sam je lam sa juga du du tsumba wune sam re inche sam ki chwe zay shuk chim shibji tu shio de le cha kyan cha de sha ta che na chu she dan besa che wain na shio de ke ya nyinga me jo sam sa re zi yine le ya tenwa nga sam lo ki je je mo tu
0: ཁོ་ལེགས་ཐང་མ་ཆ་ཐང་སན་ཐེ་ཅིམ་ཡང་དེ་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གཅིག་ཉིང་ 난조 시울이야 난데 마순 교시 메멜 시울이야 세가단데 유나
1: 호르반
0: 난조 다시 차보간에 디신 장모간에 주임네 그도 디세루이나 교교루
1: 레슬레슬
0: 내주 전쟁 줘야 되긴라 켜줘가라서는 캬과만 돼야다 학과도 시에고다 간지토래긴라 마차야 캐슈 교리긴라 장게다 차게만 돼
1: 레슬레슬
0: 주 전쟁 줘야 되긴라 주 차니
1: 就春江的他基督的这了开挂马的开修旧的了那是那是那你什么呢那么去军队隔离啊长安全部运动什么他的那组就春江给主要有生这个让我主生这段话给了我到底开发了的因把这下面的毕竟他把这几面找我定这些这个那我是用过月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那是
0: Tene dirisha ki langanzo, tachi chu nalo le ya tem pecha na, chu nalo le che lo shibda ndi na, tachi tangda lo re, ngongo chi tachi, gyong chung ru tanya shi mewe le, ndi ki chirisha ki
1: langanzo.
0: Nganazo dirisha le, tachi chu nalo le ya moto chi le che, ta ngamda lingro al, lo shi so na, ani yangja lo kebya mendo le. Tati lo kebya mewe kimze karayas na nganazo di nalo le ya tanda, chū kirtū tā būksūp tāngbē sūr chīrvāl chū kīl tēmbē sūr chēchē. Tā tī nā lōg chū māngbūchī tā nā nā zū. tuong mala

0: 那老了，酒店里。但是酒店谈到人在街面呢，那个呢，从麻辣那老了呀，谈的。车站路边。哦，这边嘛，在芒果谷西里去了。他谷，提前给春运做事的，这个车站路边的去干些的。他老些说呢，他个人是有点小。哦，类似。那你他个人下街，我那说他去感觉了。嗯嗯。嗯，这个说呢，保险。
1: 我是玩去了。
0: 保险那老了，我那说谈的，嗯，今天是没车站去。
1: 嗯，
0: 某这等的车站，车站有呢，俺就买了去最重要的，收益了。可以给你提是吧？哦，当然都第一下的呢。嗯，承包是免费的，承包的。第一呢，民多了。在往去解决的吧？哦，承包已经做了。可是我听你这边是七百的。
1: 顺便的女人呢，养的蛮多了。那是听到老李阳说说，没得说呀，他车站车站最点叫女人呢，那你养出最那提多。那来来是。他的女的，你是可多咯？你等你来接老李，谁送啊？嗯，来是来是。那是的，看来呢，养的感觉的，那老李养的出租呀，他没钱呀，他要买的。那来是来是。那的说养，就是姐姐。嗯嗯。他的个出租车送啊。那来是来是。我的这些。老老给那来是。那的感觉。
0: 계단을 전에 길랑주 다 배차신 직로 시티게 제산소는 팀문이 왜 되면 개비체지 계단고도 다란 차제 견주다 수수 견주 그게 내디 공도체 가와 개비체 안내 디싱게 문안수 다지 다 튕두이네래 단디 견주려 못 따라올음나 개와 개야디 어 저봐 개비신 토체스라 개와 개야디 다음 그릴라 런스키라 디네 디르샤키라 다지 팀문이 왜 다 이제 개배차신은 양은 안주 디시도 견주게 디 캐링도 디아즈다
1: 디시팅미니웨크
0: 老爹，妈爸，我看了呀，其实给他根据人家是来这边的，南山根据了，看完就是完给了。老爹，根据看完没就看了，老爹的妈爸也没吧。老爹，老爹给那个孙杨这边的俺那做，再往给根据是完给了。是，但继续给那兄弟强制保险。老爹的，他们给，嗯，交损呗。交损呗，对吧？第三方的。怕交么子啥的，是兄弟要买的。我第一年里面多了。哦，第一年也没呢，因此出了台湾才能出去是完给了，像了解因此这边是那这边呢，第根据那老崔个没吧。崔没多了。哦，类似类似。他第，俺那是。
1: 嗯，加个选全包是吧？车站运过来，俺听到老崔都去了。嗯，类似。老老去了。俺那其实人家那边是车运的去了，俺那感觉了呀，怕可怕，就要怕怕，天明给俺做，特别是新大城这有哪了？
0: 特别是，其实感觉没有车是那，嗯，的确去了，俺做，特别是要说的，老没给不起。
1: 老没给呢，嗯，的确去了，俺做，俺的就感觉嘛呗，就让我就感觉的N。
0: 嗯嗯，人们呢，他当做加个选空档是吧？提纲的改起，嗯，进不进？打击，别家当然也那个，别家当然的，随机吧，改起。你，我那做他的么子？固定呀。哦，嗯嗯。他这修了，他把今年的，他固定起，么子说是几个人进去？嗯嗯。听明你们的老板们呢？你，嗯，说对不起啊，咋的？老实
1: 了。
0: 去转个角嘛的，嗯嗯。这个下葬了去当前，他的电脑落了，去转单。
1: 这最晚车上那个样子，
0: 他的东西的，人家麻辣干了，他的嗯，地学完个样子，没家。嗯嗯，火花塞，这个学呢，这个的水果，嗯嗯，那个样子地学的，他的屋住是啷起？
1: 老师，
0: 嗯，这个学呢，进去倒水的。
1: 哦，类似。
0: 呀，俺就没不得不去。哦，这个车上就过去，电脑老修这个就装饰水。
1: 哦，类似。
0: 那个样子修这个把脏嘛去，看到老了，天呀，这个就。 天，一个呢，提醒一个，俺那做他的，啊，春农民那里的，嗯，他这马拉春农，他们一个他的，主要主攻，主攻给春农，卡卡的学完啥才是？
1: 我是
0: 办
1: 去了，
0: 这个学呢，卡卡春农第一下长了，接不接不多？
1: 哦，类似类似。
0: 听到老了呀，他的，嗯，开始学的俺那做，主要主攻的，马拉主攻的，春农学马的，这个学呢，自由。
1: 我是办去了，
0: 马拉的，
1: 嗯嗯，
0: 他呢。 주교 조감디 변수상 어디나 로그단다 놈디게 장마스마 자제 사바스 제구도
1: 아 레세
0: 아니 주디게 장무소에 자 아니 자라 제고야 돈은 티진 티진이 건 안 줬단다 디르샤 말아나 로리아 단다 디셔랄다 로구 망부치 로구다 티신 건 안 줬단다 갸게슈는 공치 로감 로감 망부디 디게 로구디게 주비제 디버르리아지 최단대 유미 제수 다지 비주 담배는 놀래 이제 야마 개배다 최디게 쉐메스
1: 봐
0: 디스 장마에 오세니 아니 놈디게 찾아지 이제 아니 로바 규르샤
1: 로바
0: 이제 직대 규르샤
1: 로로게
0: 로바 규고는 건 아주 단데 칠레랑 단데 몬선이 이제 군주 딘데 제단에 디게 최다디게 잔잔 만나 슬락베 니엘 말아 거르기 그리 카르다 기구도도 카르다 기구도는 로바야 말이 카르다만 기업다 고르다 야고 직다 고르숨 제시잖아고 해도스
1: 나서
0: 뒤네 어 인지디다 남주 로바나 실락 배도스 고르기업제 고려하고 뒤에도나 아니 저놈 되게 로체 디자레
1: 아 신의 로바야 유바
0: 라리
1: 베기라
0: 라리
1: 아 레레
0: 딱 예세 팅문니베디 팅문니베 숨바 계세 바유나 고르기업 때문에 양퍼스 신제 나서 단다 말하나 로니 자다 자다 베게 숫다 직탁탁탁 게 셈부스키 그리 다티나야 갈리갈리갈리갈리 단다 디르 추나로 디르 알단다 나서 치마다 안데 심망 보시오 말에 디게 장원 맞추나 아니 디 나서 말하나 로 어 레데체 안디나로리아 단다 디기리아 촌음 줬다 디게 가데체 디나로리아 치마디게 가제 안직 인지 말하지 자야
1: ཁྱི དང ཁྱི དང
0: ཁོ ནང ལོ ཆུ ཡུག གི ཡོན ན ཏ ཅིག ཅ ལ ཁར ཏུ ཡིན གོ གོ སོ ཡ ད ཅིག གོ གོ ན ད
1: ཅིག ཅིག ཏོ ར ཏ
0: ཨོ གོ ཁ ཤེ རི ཤུ ཆེན པོ ཤུ རི ད ཅ ལ ད ཆུ ཆེན པོ ཡིན ད ཅིག མོ ར ཁེ བ ད ན ན ན ཅུ ལོ ག ཆ ར ད ཅིག ཆུ གི ལ ཅིག ལོ ཤི ཅེ ཆུ ཆེན པོ མེ བ ད མོ ར གོ ད ཅིག ཚེ སོ ར གོ མེ བ ཤུ གོ ན པ ཡམ ད ཡིན
1: ལོ
0: ཤི ཚ བ ཤུ ད ར ན ཤ ཤ གོ
1: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조선망구스토리
0: 디마 꼬지 근데 개개적으로 공기 유신 지수
1: 오르바기라
0: 디마 꼬지 디나로래야지 텔라다 추 롬바차도 있잖아 디 롬바차도는 아니 추집 땡게리 추 당부도 어디 내 주용으로 아
1: 오르바기라
0: 다시 디 감자리도는 야 추주요 말이
1: 레세
0: 베 팀다 팀에 있는 야 고 주는 로서다 내 주용으로 근데 쉬길 주주기 단데 추 다가제 콜레야 책의 유지는 추 주민은 어디 내미시 주세요 말이야.
1: 아 카레드네.
0: 말아 카레드네.
1: 레세.
0: 디 디리나. 로바데주 그 옥디야 집제 뒤고.
1: 레스 레세.
0: 안디길이야 주 집에는 카레드 롬장차 되리.
1: 아 레스 레세.
0: 이길이야 카레드 롬바차도나. 주 집에.
1: 땡기.
0: 땡기 그 전달
1: 주세요. 로로 레세.
0: 어.
1: 레스 길한테 전할.
2: 나 봐봐.
3: 어. 나가 아마.
2: 他能是超热情在此心地做么事是差用的热下热下那爸爸给你激励哪了参加几切咱们也下不住去这块主给哦达达里说了你没他能接路没得当我妈的要这车热热 听说没这满别干了，下次可不去多，腿面弄穿了人啊，有效。提来，南爸爸问你，几句让我带接着。
3: 钱还咋？那个阿姆让个咸鸭嘞，用钱多啊。
2: 嗯。
3: 米仓妹，结合银子大。
2: 是吧？
3: 几句让我拿了，忙是带兵了。凶冷的杨子是恰蒙的生病
2: 是吧
3: 马赛可以为把所有人用起来做什么
2: 是吧
3: 那个阿妈
2: 嗯
3: 唱不现了我也没得等你起来对面的
2: 要不可见
3: 大姐呢阿蒙的你继续让我爹接着
2: 着着继续让我爹接着阿里古阿南爸爸
3: 呀那阿妈
2: 你赶紧全部的进去。
3: 哦
2: 哦哦，爹，你是
3: 你是没？
2: 大周，大周，
3: 大周周。
4: 几杯苦油苦盐不糖，苦油了把做全部没有味气，场面。结果了忙咱们兄弟也不远
5: 新的牛肝盆中也让牛肝给牛肝拉长过了同居的年冬来点盆中的年度不再脱为偏见的了不绝中国新的牛肝盆中也让牛肝
6: 人家年头吧特动老鼠切都被开局了就我有他们中国古城看出人类开局情侣恰上了年年哇金色真国土白电波有八趟黄白部队落地文浪潮台湾各处南塘人们年潮八趟天暖之气不住白潮八趟杂战年岁车队车马折瓦车队广播七路巨队陆续扬八潮
1: 老南林街，我当初推出给金牌听的珍珠贴纸系列的产品当时，兰科尔大公司的那市场大生意，我当初见面的在哪里啊？介绍的，跟土田老土田那收银了。
0: 老，多谢。
1: 那林街书店交关了。
0: 收。

zondun zeti sejin du sungab. Gema gertin jen teni ko dang chute la nyamshib su yu shi ngo tse jigne xie jutab su shukba na gabshib su. Namu chue ki nge la nendu chue shu jigyuwa dang. Yang chue xie gup chue nyambe gyunlong dang. Gyun chue zamyang meche na dir ma du chi sung chakbu gabgyun zeba dang. Nge ne jikchi ki gengoro chiti norwa su chungna yang cheche zane sung di jamja gyunba su ze yang. Lokta ni katsam minba. 디급 나츠 쳇튜경 떼는 게마뇽싱 지 10도 3세 거진 숨딘 디 제바탕 남달 강러시로 개외 신인기 초 창러 교와인 담나기 초 창도도 법바 인시 간단배 신이 공문 남기 송균당 튐발라디 대파 미끼외 랑와 메바시긴 거친 남 되바다르 슈 주체 신인기 가신 근사르지 특진 링도 디게 시작중 테르 게마 끝인 젠티 튠수다 규유 초로서 제티 네네 좀데 데 도치 직지 라주숨메 레룽기 년삼 된자 숨지칭 담바르체 삼제 주든 카공기 진시 네란라 금지 체르 메트 스츠기시 토미라다 하동기시 돕산 제면 기시 나와 튠주 계시 상부 튼줍제 갸가르 팍베 유기 힝더 친부 넘니당 총베 튠기 기회 신예 친부 대다 남다 렌지 고윤이 된찬남 베토안니 된신잠다 우두 통신잠체 된사르지 쭈네 두린도 립체 나공 남수 푀기 다쭈베 된주 로변 은유 제베 숨주바다 다기 주권니기 흉다 케베 왕부 백한로사외 제바 더이 악주마 진교르토 솜다기 제모 치튜 로변 최종바 꾸는 민신 제니 메세웨 추시라디 메치거 진진 공변지다니 토지 생활 남춘라 끝이 제디 솜다기 제모 롭종 치바다 뜻중 대표 사지 레과시기 님 흉제칸 푼조 그바르 디지 롭종기 지주도 동능급 팅아핀 공가륜수하기 지주 체를 마충도롱 리니 충지라 통수 체와제 델딘 제변 계지 난가로와다 편유 세칸 난방 둠르 칸사도 벼바 딥니다 지바 샤르고와다 롱유라와 람풀룽바제 디급 레토와 인시 콩남네 지주 칭단 면자외 통수 제지 유게 메지거틴진 딘니네 세마타 갑시수 라친기 고지 차사 차산도 롬녀 제주다 메차기 추구 롭자당 지간제라 윤대 롭주바니 초 충바라 련이 고유 진이네 푸기 남다 마산바라 체기 통수 제남 코나 존디 제시 소설 그베 윤대 민작바라 메그베 차사 차산카다 흉 레군 제기 직수일라 뇌징 맥두 냄바 저자 제바식 독대 경합해 메차게 추구 지칸 지미 칭네 지람 진짜 유용 디게 올로로 다우 겜바치 냠트와기 메동감이 용두벌레 세만 지추 칭 벤지 조수 뒤케 지비 지버젤라 퀴투소 님주 마사 컨신키 친치에네 레쿵 직수다 레람라 펜바 치그 모요 니거 메유베 개준신 제그 소 지변 남랑 제디 숨겹당 팀송 디지라 캐신 흉디라 쿰치 지와 지변 샤르콜레 탁바 마치경 원낙지 진치게 지버롱 유서와 낭자 기겐 주난키 니라 모여 니거량 님주 마사 큰신 제디 조소 되게 지구 카피블라 띠 지칸도 주급 모여 니불레 망와 마치신 샤무양 지추 진지 복도 켜네 통마르 제칸도 림닌 제변 지버 레차 지주 당 제라 당외 수차 추장 샴제 제띠 제변이다 지버 롱귤라 와 제라 제다르 친수시 푸디 제변라 첨퓨소 레궁 직수라 메뉴 바체 댄수 그가식 두버 냉기 되고 송장 마대 버 림니 지딘 진지 남가르기 댕고르토 대장 디급 지바샤르크 지추 체수 조강 찬수기 구체인게 공

0: 나 러시아 이 치나메와 강가 데부 디짱다 데부주나 안 디카서라 짱다야 이삼나제 아 짱다 제네 르르나 또 용마르바케 양지 솔라
1: 시잔로
0: 아 꾸치 꾸치 미만 남부 수수 싱가나 제베 떠군터베한테 겹 칠레 겐니나나 알렘보 민두겐라
1: 노노니세
0: 로 아나 루프 남부 주드바 떠주이나레 카레네레 티드바 텐잘 이삼나제
1: 你是老这边叫我你们听着了老老

베테랑기 고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급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ཁྱི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ཁྱིན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디 믹스에서다 요리 보면 간식에는 기주 육체무 팀제시도 그래서 간주 남주 내가 디지라 메트로서다 단다 베지 시답 제약이 다 님보 공매스 그러바 거 땡그러바 안 디딘 신의 마유보다 돌바 윤교 팀제 인성성나 아니 바삐 부가 샹답지야다 아니 딘제 가르쳐서 배워도 바뀌면 제약이 제주 딘제 요리 간주
0: 제딘제 리바
1: 제주 딘제 요리 안 디간의 매 주매 당한테 매 가다서 딘데 겹지 비 죽도 잡아 편도 하고 되는 것도 단단한테 빵내 때가 이제 내가 열어와 한테도 잡아 진이사고 빵내긴 딘데 내분난죠 망보 용 것도 난경 안주 봄에 랑게 매주 시제 아니 신이 죽여야지 칸 사야 딘데 딘도 잡아 편이 하고 되는 것도
0: 레슬레세 진이 그랑게 다 코메다나 제 진이사고기 다 창아디 내래 자야 봐 다칠로 좋아디 내래 그랑게 태가 그랑게 다 법에 부디 줘야 면주 난제 바베 부가 갑디 주생답 체제 딘이 송지 남베 제일 진이 서구 방내디 필로소아 리베 믹세기 면주는 거리 봐
1: 제제다 편이 하고 되는 것 다든간 주 딘디 소르 그 주 딘제 개메큐 셴부 딘제 당고 맵지 봄에 랑기 지도 잠바 편이 하고 쇼 되는 게
0: 맞아 Listen. 当然，最近的社会内有健康机构，我们吃下边呢，羊驼难落了呀。今年社会的月饼呢，也是加大今年社会给帮内地破云南市，顶这个头前给你要的完了。但前头唔知啦，今年社会内月饼呢，今年社会给帮内地也是加那个这边了。
1: 他的天气也是也是些土嘛的。
0: Listen，
1: 他就是那这的那些土面那个啦。다 네버 랑긴 온 샤샤나 제주에도 방랑 야고시 토베체 아니 멘베기 메네르 키부틴 제데제 응고 가레티 춘지 창아 당지 요르와 데 춘지 야고 토베이나 아야 진이사 구킨지 방네데 졸레 응고지 토부틴 제 시레샤
0: 레슬레세 기나다 진이사 구네 유비네레 테잠기 투제나 모고치르발 기랑게 당 창아디 야고 잡다 제주 테레 야고나야 디멘키다 스메이네레 투도도 추야 딘제나미네 야진이사 구네베 예미네레 기란레야 방네데 데 포리스 슈어 마리즈발
1: 제응은 거치 도제
0: 레스엠질라 레스레세 다 제비는 하나 주진이 서군에 포베 네버진군에 차샤비나 기라방네 딘제 마포야기 응고 제스나위날
1: 다디 나자 칸드시네 레응은 거치야 개첨부로 봐
0: 다디
1: 귀나노레 네 롱긴니 쳔베 딱도 빵스 송요레 디송반난다 당안도 균두 단 네메싱군이신 네메응은 다진이 서구 나자 맹교 딘데싱군이 나 남규 다 진사고 랑야겠네 랑야게 규제도 남균의 존재적 부시야티 개체물 봐
0: 개체
1: 내진시 나다 진사고 내 나시 대비 내가 진짜 있는 수 여러 봐 진짜는 다 공당시야 다 진 대가래 차기 같이 당제대 존재니 부치고야 진짜시야
0: 네세
1: 뒤균등 아주 나나 대두 잡아 제라 남주시야 진짜 다 추지야 진짜 제네래 야고도 아니 다 돌아오는 시에는 이내래 다 심베다 배당 다르라 속부터 장중기 규제 직마제 딘제 쓰여와 딘제 근제 수고를 마마자 딘제 르샤 아니 수고를 딘제 가래까지 직게 딘제 근나 고미 수지지 마 딘제 동구도가 아니 고이 딘제 마 시르 시르 신다
0: 바베
1: 허 소카부 딘제 르샤 딘제 인도 잠바 당본의 매주 야고시야 대신 보래도
0: 레슬레세 kese kiranda ne jen ji ngwe ne cha sa bi no tyu gyun da je du num ju tan chu che ke sim ri wal ti min ki chang ar dang che di ma ya wo si cha na ya tha tyu gyun tu da na zu kyung gu ngwe ne shu bi ne le sing be da pe thar so da ren chung ge gyu che le ju be nang jam din de chue ya kese yang lu bu ma cha bi ne ni bar tu min ga na lo li ya tyu do du the ya wal ti je si kyang je sha bi ne kiranda ne jen ji gi ngwe ne ma so kha wo tham pa be bu ga bu so gi nang chu tyu du ma di ne le ti we yang so kha gyu ri ban ji la
1: madam she mat tez jile menele injim jim menga chin je menju chi at ke chim she mati tangpo mas yu tin kya shir shir shin je ha so ka hu shu tin de cha ngo do
0: je je les les te we jan da na zu sa tu ding li ya yin da su lu gom bo yin ba ta sabab din le ha jang gi thob ba te we jan gi da na zu mas yu te li ne le go gen jung se che si ba de ding li ya da ki ran li ya jing yi su gu ne yu bi na bag be ding ki da ma ga de te we jan so ka bu yu du sa ba ma jung se jile me bi ne le da ki ran gi ni ba tu tu do do ming ga na te je me ju na ya de ke chim shi ra ri ba les les da na zu jing yi su gu bang ne di ngu ne sha sha bi na se ju te li ya to nan kha ri sna gu na
1: da se ju te li sha sha sun da dang bu jing yi sa gu ne rang ge se ju da bang la ja de zu ge chim bu re da be ji na ka ze ngu ne shi na nga ji ji da jing ge ji de zu nyung dan te ya che ani ju nam la sha sha sun na lu te war me du pa da ani zuja rinpa shakyu salunbe tingla mede ba tingla zu kishin buruwa hani kisi ma shabula sopshu na hani yang nyanga langya ke pecha shina chashin soru ta lukshin soru ta su len nubu chenpu do chidza yin sagu ta nishi yubi neba kanta shi yin le changa dangzi la chunzi le buchi goya di she kisi socha bakpa la ma suyba ta jumdo rik tunba yin na hani lu ying ma tangbu she dudok menju che che ma sotab shakyu ti kishin bu tingla shi resha ta kare zina neba kashi bakpa la ma chungchung chungdu zamba dani menjue majibshi nangchung suru tanga duwa hani maati sheru sheru shi ma nyingba chaachi na hani hindu sokawa tindra shirisha che zang tindra yindu zamba sechue ngoni yinne ri gyundu menjue yinne ri yinji menjue tutotu chiya da da nyingbo tutotu tenya di kechembo shivu tindra shirisha
0: lesi lesi mjila da jingi sogui pangne ki sechue ter tona na wadi zo ngoni ya kirangi da jingi sogui ne diya le changar di ma chunzin cha di kheche shu re shwa mchila changar di chunzin che tu bata tang nang xin da kirangi bakwa se ru lam so nang chu ten du zan ba kirangi tu do du minga na tiya di kheche mchila re shwa lesi lesi mchila da tiling ki ju shi zo gyu be jing se gui bang ne di dang zhe zhe yin mchila nga yin jing se gui ne tang zhe wei gyun xin mang gu chi nam ling ge cho ngu zhu shu su nam ling ge cho yin le da li chen di sen chu be ji le tu gyun da ren yi gi chu wei kum si le gyun do tang tang nang 新一堂吞别的社区帮浪家的开心起来应不得脱离啊捏解陆顿给从阿堂地基点别从阿西给能给日外年来修营 先那么错参得来对我这里先给能团参谋规制学什么营 规模之外，你来，那么连接出来，先出别接了，体外门外，切切桂林特别之外，原来，那么连接出推塔，那么更多，绿地新建用为这些面对你来修营，连接是点家伙。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기구지. 주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이.
6: 远近隆起年轻脸孔，远近隆起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足以。远近隆起年轻脸孔，远近隆起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足以。

0: 대추기 파드드 남미 신다다 차인 섬야기 섬로디 라파르투이는 나나주 부카지기는 따탄다 지초기 년저디 불러마르베 대강이야 지 빠른 인증이라 지 고야기 체도리 응컨저기는 지 뢰동 치베베 섬틴리지 동아 다 대양 나나주 지속의 고유 시비 콘솔리아 제베 뇌슈지르샤
1: 시즈
0: 예 교긴지르 주고도와
1: 그랑게 딘제 손드 삼바야 오네 부조소 이네레지 고요 디나로리아 갈레 카보다 지 디나로리아 지 최초가 딘제기 고고 메조 삼사르스 도와 다 디네 이네 숨바디네 무이다 창게기 초와 메이브스야디 다디 부조 삼마생은 소 김당나 숨이 겐바당은 수 지단 락도 가바 비주 다니 창맹원에 다 전화디 정유샤지
0: 승지
1: 단대 부조 승원의 취비는 무 직다스야 디 항상 매매멍시고리야
0: 안에서 베티 동부동가 임베 소나치 다 즈부고 양의 세대 단대 안춘주시 하고 말에서지 아 디고기 네츠시 말바 나난주 김다츠다 지토나치야데 조니 부고 장제리 아니 부고리아 무고기 네츠틴디 제시 말이 아니 부고 소이나 무디 컨제 제제 돌그리 아 수수기정 준유부치 컨제 제서 용 체우리 아니 부고 총원의 차샤비 내리 수수 용보리아 시제 조선단야게 도시딜레 제주뇨요 말이 말다 아니 튀규
1: 김산
0: 럽스 추르야다 디나로리아 우추스슈기 땅에 대야 노추스신의 용금에베스도 땅안한수 코즈스슈나 담보메조동알 코즈숨잠지도 디는 모티제핑게 초야냠주슈인 타장시다 코즈 당부리가네 안한수 카레스나 튀균다 김산 나로리아 차샤비나 무디 차가다 체브제약이 다락

0: 제 쾌부식 세나엽쇼
1: 생글랭게 땅키 속진 조개바 초춘타 라바르투 니웨로 주린 천나통기기 지접수지 시진핑기 표기레던 고르키 좁든 개진타 튜럽사르베 땅키 표종 제주 락다라 튼규 띵섭체디 우주 각조타 종내 총결라 규루와 타다라 명주소기 각제 총규 중심 변조르탄 지조 폐기라 루규링 신기 부규 중유 타자 랑경 종기 튜럽 사르비에 타된 타다라 명주기 뼈든 종기식 임베 사두의 탄잠 종기의 총중촌에 남바사르장 기토네 표샤르 탄잠수 징르네유
0: 타송타 우주 탄잠기 우주 교례 지루니도 죽듀러 선하종 용 우주 토메 우부위나기 루규베디 죽디유 타자 천하로 우주 각주기 유세 총재타 타톱타디엔키 겐디 냠디 띵섭타 지그람 지디 투디 로코모 미게키 탄잠 댄송 제베 스시디 유린 피게타 댄링 첨듄키 게톱게유 로게 레와르주 지리 파르캠 시 페베 列 멤버미리샹니 로접게라레브콩케 Tenga chongzhe nangke chowe kyoga xianxu ri. Le menba miri xiangtu chalu xingzhobe qile nyamle kang zhukji kome che xing pongmar dangwa ta nyamle kang tu legar gyube wujru tupdi ju jing chowa yigyu chungyub ri. Tesong lenggen ta mengju pige ye le tun nyamtu zhubxin gemo dimu chowe punyu tagyong rogyur chibe penyu chimbor raju kangnik tuba ma se lokomor tanzam sungke miri kagi mangzo la si ju
1: 给起步他批给给冲着龙所聚居冲月初级堂军机盲催朝王二初级绝用给初级预知你孔德堂不离你动作界路内你动这你略盘你从内盲催比林托东给各自推着民从内色不托的色谷图从内各位内推了命内吹浪堂苏龙口端堂堂堂主经冲着走准亚不西冲着熊蓝批给落差人不如千冬查家所 망변남창보진직진이퇴강퇴교체라 长秀吉推出垂在赖国罗瓦给设施度赖国茶出行了长秀吉推出垂在赖国罗瓦给设施度松之索定行于推演人不如军队数长而且万里忙做了这边刚爱千不行李年冬居住罗罗从内批送措备沙沃千女天宫接地总中期垂烂扩顿来着拉林达瓦里铁的对内落着卡了垂烂扩顿结果促行出丑么香堂卡达香索吉恰张陆中堂破局康苍马兰女局长妹垂烂扩顿来着拉林达的 出国走路刚南全国透过全国没了拉瓜穷鲁贴不没得把马赛陆地苦里有讲超用的历史情语满足历史情了人年级早晚样体外舍不得松让用中人别人民人年学下的萨马拉强些级军军吧责任区中级陆局长的萨马拉强些将行他家萨马拉强些当年龙额局长松瓦他强些将民着我松局拉长东西语老大的级人年越过了推进头 俺是新人区中级抢险年末年头把马赛，特种空巴穷人心，空气潜水艇超不超么错咯？萨马拉抢险六级，三百别员拼送作为错你，他的人蒙住了没多没人为，能力级得救的是个人了。我们人力学校给春节人星级军政班，每次切割了电送钱的，让我们的级人力没得没得把军政钱呢，他咱皮鞋东西人力级顺序全部难有。
0: 진로에도 니숨러 촌나종 총결의 결배 척전 토배 표현에 살도 주배 탄잠기 종진배 총결

기린키 내상 우주 수규 규제나 변도 넘버 소 변종 허가 총기 소매 총 공수 내비 지구 사당 긴 전종 거로 우주 수위 표면 중 내소 차비 사당 총대네 총도 법에 당장 심주규 허조수 송세 CB 라구이 야기 경리 첨부 야라 샴푸인 덥순 조신 天内 노조수 카디디 치너 소매 총기 응아 공수 예비 칼 CB 총소 리규 총지디포로 제라시비 라시유진 망추유슈균투 나무라티니 하장토위 유티미남 라디기에네 유시에두 종치제 갈래 하장첨부유덕 야스공주킨지 유티르 포람뛰구공창 치수유진나소기겐비 포람뛰구모중위 쉐수유부심 라티즈모립체 다수지구자당티니 미람투 찬한멸은토바탕 경진의 대체 제구자당 팀이니 렙가 타르기 토르조 진신 원장 나서 군내 루버 제신 이동원 시유 자당 대조시나 시기 최딩 행바자위 경시가 부탕 제문남라 수반자위 제리무보 요이 면제 봉바자위 봉릉문부소 차동나위 지초기 고로탕 대다기 파나 등시 긴딘 증집기강위 서우토마 응원한밀키와 자당 티딩나 홍룽도 법이 추진 당무 잠키 원장 뉴싱토 가르실 망위 매도 차치리 세진 무원수뉴 터디기 수르님 불림바탕 칠의 품유 협립기 초가르 차부 첨례 겨우남기 이기딘바 직자도 초바 지그유 가르초 살아법안 자위 양가르키 교조 제스린 종도부 쿠위 지야키 교조니 자당키 견제탕 조비 소딘 라싱 더동 기급기 진부탕비 송급기 소샤스 도비 가가경기 교조탕 신양 나와탕 니 고소기 이게 소샤남 진두 서주 류싱 바부입 대기 요니 영중 캄친보 대외 창기 뉴버민나 지시니 양괴수 당시교수 디니니 제구의 자당기 구유 신뢰 캐드 파부에 천다수 쿰신 요초 딩나 도가르 냠유 초기 교교 갈라 주신 요주 칸낭 낭부탕 무르바 총중소 주전나 초기 진미 장아 파메도 조니 닌싱제베 닌조 르양시 주어탕 군내송 원장 자당티 파파나 조비엔 제고로 총부로 총부로 푸바티다 낭토 가르보 원미 자수티신 세브마키 지버지버탕 나부치비 진나 요신 까부피기 진가 낭롱토 추로신유 태동 제구인 종망 땡뒤 제유기 샤류참나 이중시유바 티딩기 장샤나 원도탕 니레기 노부 이신도 조외 조삼피 노부슈비 조라캉티니 지차 인기니 내신 이주 티딩기 노창위니 도가르셰종 치린왕기 초기 회기 숨시 루규토 增重人质安泰

0: 恐怖影片查重熊路大面的灯具不总是情节捏出加之这个总需要不同这个重罪强为了老老的魁为人中出现喜悦景每次出现铁出了手呢重不做给捏出特别学术有限咸阳罗里进的苦边打对图于天找不难给您送的那盘也给东西也给天呢于天的村呢罗里陪给罗萨陪别推荐给学习不同找不难给略了十九个比的带酒汤吹的汤干锅他不听吧过了谢酒酒交完酒不说给人都接近破学那么的村呢推荐呢让给八千文别推个来学习汤莫学那么村呢推荐令你让起浪水边缘塘年纪不止弄完别推个我们的学习营第一次过年吃过片呢把所有的亚塘车位洗礼贴下面推送塘学塘我们马的先说今对龙树绝对有劲我才一度问为在当天建筑了真气往北今对清白如超过马赛周边二级雨水塘天给他水泥盖龙树绝绝
1: 天长不等子啦，公干啥？
2: 哦，公干啥？
1: 那控制压力相对得不了，你这个炸弹是哪段？这个炸弹第一那里，那我们就那结构清朗土给炸预备的，新土的级别，那炸弹就是段。俺第一个里啊，俺就加起三百包里啊，那我就行了。
2: 它的这个炸弹的等着就是，它给光度虚虚的，压力相不低呢。炸弹全部送给第一个压力给你，俺呢压力相对的弄不着数。네 가주 자단 다 지구 자단 세지 요리스 다 오늘 지구 자단 디 네유 가바리스나 단다 다 신진기 사공 제비나 네 로그서규 소매 종 지구 종대스 지시 디콘 리스 다 사지랑 디 제비나 야 던데지 리스 토마 비밍기 주네 지단이 가 누조수 대제 진제 아니 야르샴부 규 아니 아 드네 네 지구 중대 군의 여백의 가주 종주 규제 아니 젤라 세지 라지 요레스 라디 간이 대비는 아니 지구자단디 아니 마르게 타수 자오 대부 여백시라 네 대동 디기 유수 아니 유이 네 메노다 아니 마네 임비게 아니 당서 유원주 세든지 요레스 대동 디 타관 차시합이 있는데 네 동지 네 하자 마무 요레스 벤 차시합이 있는 지구자단 给第一个错洗了，你洗了给确定行不能走诶，更是搞不，你好像忙不挂下药的是，得动，你更是咱们给麻子，怎么那么数不能走诶？给这里摸不样药的是，啊，咸阳，你有一个门诊碰不能走诶，给碰是摸不样，你咋动啊？真的是药的是，但你日得做给班长班长，你当心洗了给原来鉴定给他拯救不下去的。하장게당신좀게추모진리지아니롱롱도보기요리라대동지구자단고랑게아니디란제비나되기군도슈비게네나당로용주스제제네한자진게추진리지요리스다균된제비나아니지구초지구초시요리스다고랑게민엄제비나당로용주스요리스어다당로용주타관차샤비나네방종디제제아니디방종디가라아니갈세말고게메도나조차치리시해바다예두자샤비나메도데주갈아니봉화슈니기들디기슈루냠을렘바다아니체레보미게르루고조가차르부쳐바라소바아니미남기때부쌈기잉원쳐부지버든데지요레스데두네자당간차샤비나남게기갈조살마네보바단저위기네루큐당다가나이시안지시는종기또불라잼비게지당야기투조안디인안자당기겐제더부드는지레스대중네다기고게좀바당비숨겨서자서또베게아니카가르짱기투조다안시야아니나와다네다고알라소지지소자네那么那种药的是加上，你得你给谁治过咋弄对吧？那边人呢，俺心里说出人命，但人中看不清白的，对吧？你娘啊，等着去，那哥哥等着去，偷着了，你人手给他银行抓不等着去，给几个药的是。再从治过咋弄个第一，你看下下边，咱都治过。

0: 티링기 망성 우주 수주 투주나 괴기 가유 종주 고로 우주 수인 생각 안 맞죠 가르윤니 거즈암 사르마 수주 세대 교진 전조타 소도 등급 간부로 메라세바 소기 소도 리림 규디 수비 뉴체로 고신 테라 규시 십진 사와타 장단 딘바 추신비 시에충암 춤미스바 제기 개준디 지르 가윤니 루규진라 나가탄 수입 휴숨 소신 가신 지중탄 산에카기 민독주양민저외 디니 표기 퇴럽소수 직내 라세기 닝주임외 원장 퇴다다 가위기 라제 차상균진통계 하장권별 산에 망부루 대소세 폐지 냠스마식 표망취도 가위니 인부치 지신 제시다게탄 기신의듀 치링남주소 가위기 소구탄 인문민저와딘 대종천듀 미세와양유며 지리찬을 가유기 체수 배송 전비 회기 망초도 레기기 조라 가유시 오마소 소주기 강림 비수유 디니 체탄 순환 변조로 표송 초바 전바탄 기디 가유 작방면나 가수유나 디니 자미시비 전타도 문진 지그유 가유 체딩마시라 랑이중나 체수 변조 랑로 코위 딤제 상부로 지오인 유린 规矩 제비 비림나 가유러 링니기 조자 미세 진시 차유 김내 가유러 规矩기 링당타 치내 가유러 천타기 뒤님민자 원망성디 민망부시기 삼낭토 가유니 셀레 자초시지 타나 가유지 미지기 미지 시부규디 지르부추 무투 배주동수 양유 김상규매 가유 경경삼타 주불 제시된제 천체기 지무괴배 가유 체지마타 열생위기 차법어 유주기 차인비 가유 괴수유 샴라 가위키 중주 고르키 접업지 선언아
1: 근데 이나 베그 베지 가위도 롱어 지동 아다 중자 마스터 로지 거설네 따라 요서 다데 존이 데르 거슬라다 가위에 조 가위 그 남발라 다롱 부선소바 디제나 마르셔서 가서 별라데 베그 로지니바노 가위 같이 지스디 가위 위치 보신도 와 이게 나올라다네 다 디네 마르지 추사체네 드네 가위에

0: 근데 다 될 마세 그 미세진 거 가요면서 그러다. 할이 봐 연세리. 근데 그 가요 리네 자신부터 그러다. 그걸로 보는 오늘 자신부터. 오늘 리준 가요 리준 간다는 질 뚜소나 그 가요 세딩 엄마 할이 그 같은데 이었다다. 다티 로지로 와서. 다 나서 가요 단다 다 게 감아 들려 잡고 코나 녀서 지금 도와라. 가요 라세트 좀 하도. 단 오늘 시선에 가요 리네 냠소. 대마도 가서 라마 가신 엄마 그때 때는 라마도 때는데 가요도 때는 게 왔다. 가요 때는 가요 가시 때는 것을라. 가요도 공학도 찍빠지죠. 가요 쪽보 가르보 되게 돌아 루모데서 양선지 누구 루모데서 때는 칠루스나 다들 그런 루모를로 체크하다 좀 누구데서 난 펀드로딩 양선지 가요든 때는 이제 뒤에서 돈은 세모고 다운 땅 선데 자 양선지 자야 봐. 되게 가요도 라마 때는 데서 때는 가요도 용고 당 가서 가요라 미세 가서 그 딱히 제시 좀 계셔서 가요에 처박이 요 뭐뭐지 열다 근데 가요 루사게 포주 어려게 포박 슈데스 다 리 뭐뭐 꼬아서 샤죠 힝 저샤죠 어다다 뉴막 저샤죠 어다 짱그리다 세트는 그 저샤죠 다 송그리 저샤죠 다 데트를 쳤어요다 가서 있는 거기 옛날스 트리비 근데 초학 슈체 열래 초학 슈체 때 반나 자러를 거슬라다 하루 거스 뒤러를 거슬라다 가요 저탄다 되게 제단 넘바데서 제반로도 와 제도원로 된 로도원로서 쳐서는 쪽 넘바데 쳐서는 앞에나다 디카우스게 제보스이나 코랑 포랑 나온게 레옹주 잘라지요라 디기 잘라뜨게 몬체와지 몬트르게 대패다근도와 대조근도와 대조운디다 디그 쇼용진의 바로 지주조식도 다 제보 침보를 사중 침보를 야랑이 것을 다 거기 잘라조운디 다 변화 디카우스게 몬트르다 포랑나가 잘라 참아도 변화 잘라이나 야라 잘라도 야라 지 범보나 야나 지 특보나 나서나 차보나 그리던데 야나 지 샤당 시우그로 먹거나다 지우드즈네 지우드즈야 잡아나다 아 지우 깜보마임 근데 메토드즈네 시도드즈다 메토드즈네 런도 포송서바 메토 똥데다 예데바 근데 작은도 때 코랑 그 디 제보데 답수심보데 코랑 손남다 코랑 원타운다 코랑 뉴바다 컨송 언도도 발라서바 디그 천국도 코랑 그 지디다 지디 몽국도다 근데 인세야지 때 사마 디기 돌아파르제 때 제디다 조코고 돌아다 조용으로다 변한 아주 조코고 돌아다 간사 간다 있나 소화가 쉬지 단지 그 전전 숨내 여와지 자시자 요마라 다저서나 체수 변조선스야 돼 체동선의 변조선다 다 가서 그 남바 그 보선 소바 그 순환 그 천시 되는 사마들 다 이는 순환 그 천시 되는 선은 순환 들어야 같이 마음의 같이 체내야 요라 고든을 고고도 다 빨리 잘라진 잘라 지모 잘라 지보 잘라 첨보 된다 빼나 가서 탕가지 전에 탕가가 나온다 야라 야라 뿡절다 동샤시라야 막 나온다는 막 좀보치 우리 참아치 저절을 해라 뽑는다 소난 세야디야 공고래 야 지공에 가서 남바거든 그래서 이 나로 거스 그룹모 그 절을 때서 나라다 그룹모 그 앞에나 가서 자봉 그리올래 자봉 나로 거스 롱어 두통 예외 거스 자봉 나라 힘로도 지야인 거스 메도 힘로 다 빠상 중에 힘 저기 가시 힘도 안에서 야를 저기다 야를 가라를 야를 저기다 가시 힌트 마라 셔런 만로다 등 가서 그 상론 되시는 괜사 용거다 네 가라를 지는서 다 최 카스 로셔도야 카안데 진스 로셔도 힌두 마르로스 카사마 야르 디디 야한 카야 디디 다 콘 남사 니카틀라 남사 니카틀라 코랑게 지당 토는 용거다 된선에 가요테 그 좋다 차서 들라다 나서는 다디 남바가 토는 시에서 데 다디 나도 조체스 벤조스 가요게 세동선 벤조스 나타 디선데 로모고 토네 코랑 지구 토니 조타가 토니 선고한다디 데미지글라
1: 센다버지는 용선나다
0: 레 나서 변에 체이나 단디 가요가 돌라 변에 샤체링 샤디아요드노 근데 데네티그로 모토라 나서나 체링그로 모요도 모 근데 겨샹이 모 보르다 데인선나 가서 그 디게 시탄게 쳇세그르다 가요가 쳇세 벤조 상이 그 가요지 라노라 엔드존디아나 가요지 라노 미지글 라노 존디아나 쳇동스노 벤조선데 라노 존 다티 코카요 코라 게센 가서 그다 말랑 소네 지게 다티 말랑 소네 지다 가요지 변은 미지를 떼잖아 가요지 님바 떼잖아 어떠 체동 소노 변조선 체로 피지 다더니 요구다 근데 이 리네팅 가서 표기 실체 차선을 쳇되었다 차선 되는 지리 근데 지 지는 표현은 가요지 표현은 노브르 멋이다 가요르 멋이라 가요르 멋이 있어요 가서 그런 멋이 자 헤그 나올 임바 마지 리 헤그리스도 봐 근데 넘버 때 멋이 있는 넘버 대야팅 같이 들 대인선은 네 가요의 물을 피잖아 여보요 땅 아마 제보대서
1: 그 왔다 때에는 가이데 여시
0: 라타 가요 야셔라 아마 있는 가서 라마테서 야나라페 소볼 페이커서 대서 고마데서 동북 가요 피기도 kayo nola oma lu, kayo nola dutsu tanda lu, kayo tombo yar kayo talang kada nyambo ya chagu. Ngaso yina pegul nora, lama zilo tombo kayo yirin zilo yar tombo ya chagu. Tenso da ngaso tanga nyimba dhisi ta, lama dhisi cheba kama baga tanga dhisi zala kama kenka, timi jose nga yolar, kama di kayo yara jaya lor. Tsesu penjo tsanshira, zi do ontong tsanshira, di jasi jari. Pena tak kayo sena poba sena chi, ngaso pegu poba rinya nola poba di mīng gōrlē, pōpā tī mīg zōtā rī, mīg
1: gōtā rī,
0: mīg zōtā rī, pōpā tī gā rōlō tēlā ngē bā tī mīg gōlā rī, tē yīn zānā kāyō tā pōpā gā tēn rīg rā mō nō lāng hārā gōrī, tā tī yākō mōmbū jīg nā, pōpā gā tōlā mīg yā rī, tā nā rāng gā ndi chāng yīnā kārī jī tōng shā yī gōsī lā, mīg chī gā pārū pō tā lā tā dī gōrī, tē yīn jī mīg gōtā rī, tē nē mī sē jī ngā sō mī sē gōndwā, pēnā ngā sō zī nā zī mī kā zī mī mī jī sē gōndwā, mī sē yā tī gā tāndā tī ngā rā gōsī rōmbū chī gā tāndā rī, ngā sō tāndā rōmbū chī sē gōndwā. Karo kosa rumbuchin la miisik, miisik. Te ngasu pyo chanchanchi marida. Tako gu muri tsammaanchi yagta sikir. Pena da orosu tabi na orosu gu rumbuchin giri la miisik. Te korangu lungbada ki miisik duwa. Te cheriso na rumbuchin giri tangchi di miigin naamdunchin rogu gura. Pena ngasu nima dawayi na miigin zotan naanchi. Poba chi na miigin zotan naanchi. Rumbuchin giri chi na miigin zotan naanchi. Ta mii mea na miigin jawshar korangu yara guba jan. Mii teki tanga yara tsu jaw. Te chegin. Te indi poba di ngasu entriso na Naro koso poba di tayo koso, poba di yang kalo rita gara, tajik tago doa, tene maanchi hawa shi ka maa buunu tago, poba di maa buunu. Ka maa buunu di korang ka ga saasam di teka ime da, tene ka rumo te yang, misi ga mandrawa jingu, korang roo ga zotan namo chi, roo ga zotan rago chango. Tezo di ngaso rishi la tayo koso, rite ga zotan, ene zi yar tago gondwa. Tene naa shi kayo di maa buja di korang ene zi ga zotan chango. Tene tabde ushi war, kayo di tayo koso, rumo gondro loo teso. Ta ina tensan gen, ngaso di ka lesen jio chen na, Haku gujirzik.
2: Pena namba tsuo, kongtu kayu yi chungzui gorki jababzi senchubashi. Pyo du kayu tuin zo nyi wale, yelung tangbuchele tuinbi tangadi

0: 당기 체 자갈레 면잠탕 장도 중세기 탄에 겜버 저와라 남이 태실이 매도 뼈매 비버탕 공수마 크리 유비 민가시기 틀라 가유 카나 양세라 공기 증이가 탐부치네 된다수 폐지 가유기 티도 탕시비 뷰지 유비 최소유 뷰지 가유지라 카라 가유 유링탕 뇽주마 다소마 주지마 콜로마 매부 야농탕 제시다기 뼈마자고로 흉쇼온디마 고준다기 중부차 주가 뉴로마 江路马 给现在的所, Jimuminjasin, Sunny Sosu, Ming to Swimminjawe, Gayu Ji Sindu Mambuyu. Sendinki, Yoni, Gayuki Shevla Dautang, Gubi, Tusup Tang, Chichung the Jagri. Pegi Nawi, Gayu Nantu, Tuyu, Zamba Suising, Legchi Soki Chibi, Chizu, Sevu Yinsing, Labe Ritzi, Jambuyi. Timing Kuhajang Sipsing, Kando Gala Tangbatang, Sinang Nila, Jimumedia. 가유 약간에 남카르디나 가유 기판나 지모타 이게 세부통도 예비 표가니 가장 진당 채워시니 가유 린이 답에 된줄에 요니 점진 넘버숨 점니 진진 침부타 진니 진라 제바디 타만도디 까부암 칸도 세와 르빈디 가루안 진라 타망모 입타 지미 따바시 개발권도비 낭두 두두시나 가유 기교지타 린이 도 수입 지모 카싱치중 강바진동 잠신뒤미 세부 퇴공 뉴버제교권에 벤치에 제시구입하시 광기만 수용 우주시 유튜브나 변화나 버초 표지 가유 종수권에 우주시비인
1: 생일인게 티링키 내초 유고 리첸 순점 당하시거니 리첸 십시 천군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년 탱계기 안주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체나시거니라 캐시 샘보보 캐랑키퍼 유투 유고 내제 슈세 작전 내 개발 젠타 유고 키 제공 믹스 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는 이토도 군년 내초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교수시거니 탱계네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첸 샨다 센난 유쇼

1: 明天接了,叫我明天王马堂日接呢,同康堂康社会主民给出的,特别特地,俺都来呀,那,电脑我的话了,时间地拿了出来,来这些地呢,那么你把来说瞧完了,明白,送去了吧了,那么就有个明,先人些地接了,来这地,来说瞧完了,养了, 차외유식라차와식체바댐베민든슈유나니나미저유기미신인세야일라야이나나미니바레스차외다슈제차외유라차와칸식체베튼디세구구레스송보르와라딘데스자베지레나바카드르교와르베스나신인라푸드부나미니바레스차외코든덴주기나바디주바체바르와라레자랑자 rūpār chāsī sūngbē, lāngjā sēdīni nāmi ngāpa jungūla mīkjē sūngbē sūngjirvāla. Kēdī nāmi jāyū gīmī jīnī dābū jīlāyā lāngjā dē shītīnē lāngbā, shītīnē kēbā lā sō kodion dēmbē mīngdū shūgyū nāni shīnī nē chūng dābū jāwa nāngshī. Nami ngaba jungung ki che jaje kangle chungwe kung sewa cheba nungxin gyuba res sungwar wala. Leja langja drupar chasi ten nangbe drupar chasi ya dini nami chukba dredala mi je sungba jir wala. Nami chukba tang dredasi ma sungba che je drupar chasi sung goydeni nami chukba che ge ming gyangba ming tuma ra drupa. Ming tuma ming ki chokba ra drupa chiki yu zang ming le rūpār chāsī sūyawā yīndzūgū kōla yāyī na gēnchāgdār gēgī dzēbē tsamchū nānglā yē shīmchūg shībzā dzējē dāwā dīndēchī dēnāngshā. ngārē chē na shēmē tūnzō tūnē dīlā mīgbē līxēch yīmbā jīglā ngūzī chīgū yū gyumzē yā kārērē sī na gyumzē yā dēdē chē gī ngācī dhūwā rūpār chāwā gēnchī rūpār chīgū yōr wālā 주어치고아데 제장 나데데나 셴민톤조 문에 창내 야부쇼부 송샤섬게 디바카지기 나라 대송베 두바차세 딜레야이나 대셰 균주 현다딘데 두루알라 타이네 두바차세기 남이 죽벌라 민스도갈라 두바차세기 민디 남이 죽벌라야이나 문지 치구구 예베 시제 따와디네 게바예 할람통에 민도 제장 미제디 남이 추보랑라 미제 숭베 셴메지 이만니니 메메급지레샤
2: 신제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라니 표현 다주의 리뷰에 걸라 치리 난시 리뷰에 세나 엽쇼
1: 남이 제육이 민 신이 대비 제일이야이나 개디 빼나가도 코제탕 된다 냠상 세야로 속베 응어지죠 두벌 차외 민티리 슈유나니 nami jayugi ming xinyin la yayi na nami chubwa dede che se nere nga ji zhwa dhubar chibwe gin nam nami chubwa dede che jar je ngobam sewar che gugu resi sungbur wala dinde se jabe jile dine namba kari dhubar besi na xinyin ki tunda xinyin ki koje xinyin ki nyamsang seya la sobe namba didabu dhubar gyuwa resi sungbur wala 디나 지강 디낭라 덴베 코든디에 고라 모데 슈잠 타가시기 다 지강 시베거라 근데 숨을 베스나 원도 외바 네바 함스 숨제 치다 남이 개바 버르티 남이 체제 유기 민디 제라 자와 민준 치마다 제제 된시달세와 주민기 추티 나돌이야 대낭 제버와라 세부슈베이나 듄데 Bebar webe ming xinyin debu neje te jula le tang tunso ngaba tang. Juju debu yu na nami geba jayu gi ming di la nami geba beje da jawe ji la. Tene nama kadu duru besi na xinyin ki 다 소리 연대한 롭시 세워 더부 남바 교회 인

송제 남이 개베 낭시 십도 죽두디 남이 탈아슈베 민규다 드라제 시도 치구구리스 슈네레 탈아슈베 민규단 제제 남이 제유기 민티라 남이 체 강탕 강주미디 안돌라 대나마레 남이 낭시 강시 죽주 시에버디레 베나 미캉셀소바 콩라시셀소바 콩키송셀소바 다가능신기 롱라지 샤투유 콩키궁 뻬기 셀소바니 다 가데스나 민데 남이 창모르바라 양베나 라마캉 망초지교 어볼라지 샤조수교 퍼유투조 다가능신기 긍린네 추규 미망기 왕자 다가능신기 개복기 셀소거니 민대 민대창 대 남이창모르와라 제장 디급기 민대 남이창주래 남아미직바 니유바디 자지피가 룽딘 샘바보 남기 지강디 롭종능두자네 켄고야게 된다 개침부지게르바라 개침부지 디고라이나 모대슈담다가시기에 남이 낭세 시바죽죽고라야이나 자와라야이나 진죽여탐 치바여 대신 치치 띵지탕 레자 랑자 두바차 원토 외바 내바 암스 숭배 지강 시부디게그 골라야이나 공도 시부는시 내 모두 시점 다가 샤제 샤나야이나 내 치다게 낭생이바 체기 낭세 강시 주베 골기 낭데 골라야이나 야지 퓨글루는 세바보 남라 모두지 슈구이 체기 낭세 시버 주주 골라야이나 숭급 자와나라 딘데 숭버와라 咸阳 치든 왕만 래 두주 유탄 매바탕 공만 레장 대신 때 남당 타장 꿰바레 겨워 유탄 매바탕 포다탕이 뭐다타 민기 타나 유미탕 겐도 유아 남라 양 턴라 니바 유미탕 댄자 상마 유미탕 치둔 좌탕 마좌기 대다 낭세 남바르 예스 대낭제 치강 중이기 차네 나돌라야이나 체기 낭세 슈버주주디 대낭바데 오나 咸阳 치둔 와마레 두주 유탄 메바탕 스숭베 치강 디니게 나돌라야 조 된다 가데 때마드 베스나 당도 咸阳 스숭낭바데 咸阳스야 디 된다 가데 때마드 베스나 蹲了谢白绝对铁大给空了呀没对白绝对让我现在的钱没给了呀那成就月吧堂谢就月白吞大的塞我切不了了塞不许不一那蹲了呀那南面南西康熙就被扩顿提给电白主他个咸阳塞给大的家姐空都谢白南顿就空了没对白南顿现在谢就月吧 成就月白扩顿的安卓了电脑把这同一套那么没人把车给南西西边住的地写就月白堂根据月白吞大地安卓了呀电脑把这完了咸阳七顿往往来独就月堂没把堂塞给七缸第二个电脚扩顿卡着这边是呢安卓背着下街一心问题许呢这个人是完了别呢 松大堂, 念啊堂, 文具堂, 车马间呢, 陪给人家银色的, 被顶的这些呢, 被地里的, 俺就能够, 陪着树清不时的去给我的,是吧了? 被地了恰村的徐伯仪呢, 几点这里也看得是呢, 空都学呀给一往天做仓嘛, 陪给人家银白听到的,是吧了? 他一呢, 南北团呢, 松大 陪给人家的, 念啊 陪给人家的, 谁要了说过能行, 马家吧切切, 决定做银白 陪给人家的, 谁要给给着的, 因为南当提界给南呢, 他们的了家界, 云给因为南当天做也, 陪给人家银吧, 陪给人家银谁要给, 给着提, 控制对于白读解, 因为南当银白的, 谢谢切给, 切都我们

0: 因为南当天主节了呀呢，对白天唐日的佳节，七军七面点白，白日人呢，银色呀给南都的空个因为南当天主嘞，苦个月长，我们了呀呢，对白大日的佳节，从不切不着了。且当在南里咸阳七队我们嘞，都就有他没把唐时送白可对耶。
1: 红都下边，扩展电子机那么低的了呀？那密接送白下面去着了。浙江第二个，电子扩展开始按照弱的机，我都学过七八一了呢。听到的着了。七段我们是哪的？七段七面电白扩展，抗一百趟，我们电白扩展，从不一呢，我们接了呀？一呢，都接一万吨子接了啊！
0: 对白，咱这是家姑姑，这是送白，听到的是完了。空个白鸡，听到的家姐说呢，七面电白，白鸡人呢，这三个难度的，空个一万南张，送到山里，苦个一张，我们也一万南张，听着急了呀！那对白，听到这是家姐，全部七白，白地拆了呀！那送不着完了。
1: 第二呢，谈到九百九百的，别准了下巴的马多几个，通过他几对几对白在也，学校个的。第二呢，是讲谈不谈一百点白扩张就过了呀？那家就票个龙城三百八拿不啦？我这就数不咱们。李正第那啦，俺南面南西康熙九百过了呀，送个早晚拿了呀？那进就越谈七八月。
0: 提醒七七点击糖，来家啷家猪八吃，我都喂把那把俺们是送呗。七刚西部地界给扩展过了，我这这些都就去续不赢了。咸阳拆进南是西部九九点半过了呀，咋了？咸阳七段往往来，都就越谈没把糖是送呗。七刚第二个点击扩展过了，我这都就去续出不来。
2: 谈的你 ，毕竟去 七十九点达达日。
3: 感冒眼神就。三毛林姐，公干部上，下面这次呢，感冒眼神就是年终休息。三个月前，今年七月密码乘客呢，写到七八十呢，年头七月密码乘客去，借用乘客去，那是习总级七段踏足的各种管理程度错的。 借用乘客了，那是习总级七段踏足定时必须来团管理制度。苏州部城西领馆巴拉，第六老队坨，让业绩老队车间苏州来的给团车座位呢，所来出面车，我中阿松茶接团结七八台，推送不来驾驶员参加排了月钱。第六老队坨，让业年前来个拥抱国团局了，南直团团加团结就前年三八趟，年前来的给开包间巴拉国团局了，接动国家国际考古深度。接着按呢。
4: 六十一部塔浙江牛山部业，黑龙江新建塔辽宁、吉林、重庆、四川、贵州、云南、山西籍新建地区秋老牛车开始采取了代表拆迁，中央人群牛车开始按国土局送塔，车送到安南这一部分。山西新建地区秋老的建别，熊南塔出边提前六十塔门岗扫地，多点破壁猛起这个，拉索集中采取了代表拆迁，这个批准五年前。
3: 中央文字文员的高热车，俺当高级车多。这次西塘安人湖边农具设计图拆迁的拍板建起，一场这个装修了，除了铁牛子跑过来没的，提供免税门的拆迁绕脚不来头呢，小油不是。这次安人去敲出中年头，有人去介绍几乎重建塘，几乎安的菠萝瓦开巧说，马尔盖的扎天门茶油钱，有人马铁，天呢，五十岁马铁几乎重建了。
4: 热锅上边整体结构七八十日节绝不烫，有人一层层责任时间，加过去，民族军吉兰图学堂，米西区西皮的美军炮友节绝不是。伊拉伊斯兰基地的个农村年轻劳工节，乃至扩大上边明年改建农场的那组表示呢，伊拉坦也门去，我们在错嘎都出生小东七九天，初中下雨天，我们在错嘎城门过一七九十瓦塘，周围面积最多，价格农具地扩建了天安地了。
3: 年度肯定破了十万吨吧的煤电，价格年初起接近安年，俺的铁确定前边城西农场的年初表现呢，这次送人破了，俺的铁了，年度贡献价值建筑特别特别大，明年就整年吉兰图学堂，煤电了年度促进贡献。 한규 신진 리자 민키 지정하니 계속 부인에 막둔 루블린 더지 동주로 그대 당내 한규 봉디 첩시티에 티주 체입에 니가 총도 동교와 타 막둔 세규 통진 라얀 통주로 고순 체급 시제도 변종 사비 마초 암도 통송 赵瓦杰 외조타 赵瓦杰杰 위슈 시직젠키 남찬니 명아라 콜라시비의 서버 토슈기 토저 남배 처신 위슈 로한식지 남잔티의 교육몽의 고를 통주로 10.10개타 최소 초동 제재당유부타 티 위슈탄 외출 퇴대니의 인내 준신 유진 대난키 퇴대당부의 자와 전유쟁의 위슈 레자티 내동점 접실류 다와 10월 중국수부타 명아라 어준키 랭겐카 진의 리축신디 록자진의 로동의 차진 조미부시 사르급의 중국자람 초벽초과 체육공신의 시도중화라 지도 뒷배 체지니 야생기 견진 고초부니 지도 뒷배 체 송주님파라 중국자람 초벽초과 체육공신 요거와 매딩치 니제주주차 니타 응소전치 니제주주피차구 견진체육시 로가총기기 니동자민 저주류 로대기 변조로 콜주 정시통바타 서구기 통계진탄 동보로 지주로 십지 전제라시나 로대토 로총기기 서구기 통계진탄 동보로 고통주 자다수 진이탄 최소년동 국제선바티 투유총벌의 자자듀차 지파르니 파르제 종용기 안탕보리비시 니듀 주리파사 자시비 시지시비 인내 사투 잠주 전도로 고초바타 시지 총기기 종취 조개 전도나 수입시 제시초배 두릅체비 미리 견제타 提前 인내 사투 총제라 초두 까마제비 제시체비 표정기 잠주타 총기 인배 인내 사투 잠주 전나주네 제소 인내 요고초타 로두 총통 레디규티 총무라 둔주입시 삼보편제 땡티 까망의 선주로 년춘 슈차 샴라 남아 현재 내모트 디글레군의 규리체배 리첸 현다 선로

0: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댄 리젝 기베 뜨무 디나샹 리젝 야츠 추디 리첸 센탕 루카키 쳬귀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1: 대양키나즈 딘제스 나오치윈단 미카세이나 더 치미 듄리야 남규 야오스체 양소스 난레비나 더 소소소 지고 고고체제 라도 카바 잼츠베 모도 편준다지 좀단 뜸사 딘제이나 양용뇨스 차데 유지리샤 나나즈 좀단디 오늘 시비기나 니웨능신 미창마야 디게게 천난 딘제 진토 유에자 키랑게 이네레 라바도 더르니기 타마탄 산드 부줄리야 레미기 좀단 스텐토비기는 코나즈다 인간기 예도디네레 세야리아 템버스텐토디슨길 당아레문의 수위는 넘규 정부총다 님도 좀되든데스 당직데슨베 론다야 치덴치아다야 총되기 디도린야 더팅상스스 예연체베 내츠 카지 초구베 남베 토네 시리체비는 인간기 무괴신베 김난디 님은 카세기 예도디네레 세투베 나와르시돌 수위자 키라네 이네레 다 제 취미자 마세 소수 능미 대야 이네 좀 당뎌야 많이 나라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디와마디 교 수양미 탕구중나 딜리 학버지
2: 다 쥐람조 인바인 다 소소 이왕기 좌디야스도 심바 쿠장체야 칼라다

0: 내다 당부 진짜 신경 용 것도
1: 레스 레스 진이 저거 내 포차베 제일 그냥 네 발도 다 창아 다제 남에 제일 창아 데 맞아 하디 개심스라리
0: 발 비샤티 맞자 강듭시야 다디 촌지치야 디숄라 아니 개마다 심부 송겹시야 저 개심부 쇼르샤
1: 레스 레스 팀인 기타 라니에 내 망고 포시 잔 캐나다가 잡네 딱제다 맞잡네 창아 데 맞춘지 나야 디 개심스라리 발 레슬레세 진이서구 네바다 균동키 빵네 가라시오날
0: 다 균동 빵네다 마시 빵네 라샤샤스나 빵네 야 망보 요레틀레 다신이서구 근네 긴지 빵네 중요하디다 베체시나 주제 빵네다 아니 밥베 쳇바 신토르세야다 메웨세야 밥베 두체다다 밥네 사공세 랑슈지 딘제지다 네도 간지네 딘츠 망아 통용고도
1: 레슬레세 진이서구 네 긴기다 빵네 나가 망보시라 튀는도가도 말 최선 진행 뒤쯤에 다 진행이 세우네 이내리 다다가는 조세단 줄람 수고리발 세단 줄람 초 컨스지대네 아니 바도 토나나야 다다 팀인키 팀두기 당나 조 추가디네 하장키 책임 야오시라르발 진행 뒤 미남기다 나조 투균 챙겨나 이내리 셀라 데미나조 추야 팀인키네 당나 조 차례 탄레롭기 긴 체제다 양 륜중마나야 탄류부 대잠기다 규규 매야든지 저동안 디긴게 다싱이 서구 내디 포제디 망고 이마마체 림시다 로노 충에 응외소다 초주위베 나와든지 동안 딘제인 뒤다 키나게 니바르토 제니기다 르비데 당게 체도 세단 줄람 니리아 니바르토 토나나데 케심시라르 동안지라 진이 서구 내바디 당나 주 콘슈브는 시 제망도 주유자 퇴균 동안 정원고 치단디 하잔 케심제르만 당원고 치단 텔이야 암지라게 어저야라 모저나로나
0: 간저 근데 다 저에 줄라 진이서 군이지 너무 규 뜻 방고에 저르 바다 규단당에 듄데 신교 다 가세라 샤샤서 나가 위직네야 아니 줄람다 딘데 가레 방론베 소르 딘데 다 루테와 뚝바베 구교시 담마체 딘지야 저르 바 아니 남균에 베데 방 뚝게 마레데 이네데 최전 부치야 되게 전부 딘데 지르샤
1: 가가가
0: 지르 제마세 딘데 다다 가래디 조자 베티야소 딘데다 치투고 말해들레 츠르무치야디다 남주 츠웨트라 가리네네 츠르무치야디 계신부르도
1: 슈잔 카생아웨릭디다 팅듀기 촘레 톨리야 통제 주민나 초동안 다디 주이네레 르뷰나로기 창알 기다 정시 파주디 잠바 기랑게 니바도 도나나야지단 티웨간다 싱간나로리아 초고 유베 수용원의 슈비네다 초고 츠디 주도야 가비스라 징문두글 딘제 인도 잠바다 김다 츠 릉니네 고조야타 양키나 싱간나로기 초고 소야레 디뉴즘 돈주야 잡알 다투규 응난 주소에 나로리아 최고의 망치야 때문에 개심시라 마두글
0: 추구 추야되다 수부 큐용의 가르시네 대단 문시의 추구 동야디 개치주레도가
1: 추산
0: 근데 디산다 강가 양아치도 가부유 전 마르첼라 속보다 디산 실로니아 나이트하거든 동야 가부르바 강가
1: 제젤
0: 한테 주르 동차베 나니 양 진이사군나 쯧답데 베데 나그르 땡키 제시 투마레텔레 야 나야케 자제 소르티야 토르주르바
1: 토르주르반
0: 다 부이네레 부응아 차카우요레 쥐요 마르티 샤그르데야 팅사 부네레 진이사군나 잔나니 팅제 망부 토용고도가
1: 제샤 리삼스라 다른
0: 디시규르세 김다케레 섭섭시야데 좀 오늘 계신 분 진짜 진짜
1: 제사 제삼즈라다 내리 망고치인의 대기랑기 세단 줄람다 대가 저유 되서마 당나주 내리디 마나야디 원원나 통예들의 소소링 일이르발 딘데 힌두니 바르투 세제디 조야라 토나나야디 계침시라 제살 샤미야 무투 엄질라 기랄 근드슈아질라 계세징이 서구 내디 포비는 당나주 표메기 토네 메주나야기 계주딘제 열벨
0: 다 보맥 통한 시에는 나간주 기주 오즈르시 요리 기주 야고 요리 다 가르스나 나자 간르시네레 토마 나제 큐데 삼노탄 고르바
1: 제제
0: 텐네 켄시탑제 타마탄 네다시탑 텐제 기주주 자든 숭제 민주 지기요르바 다 공기 슈비 나자 다진이 사군 네제디 큐 아마테 카르스 소나 녀바 숨네 베게 장외 차데 페트라블이 아니 르숭 타니 야부체마도 장 나자디 중국 유장 다 안주 민주 규름 나로라인 내조 답류지 메트로서 답당다 당마 루송 뇽라 장네스 리파민 답자야 그 답시기 조르샤 아니 되는 멘주시비 그 멘시고라 된제 마티발 안 네발 MG기 다 세주도 저 간제 된 거래 같이 간제 간제 사고래 절람 간제 간제 된 거래 다 뜻은 네발 세부 야고 라비아디 개심부도 신 네베야 오즈미용 삼 르르 오즈미용 삼 르시자 아이 메주기 핀뉴데레 야고시라 용거 민도가 하네 엠지다 네바니 조케 냠도 휴케지 민주시야 딘디시리샤
1: 제제레 당난츠 네부 츠응웨네 차샤비네레다 튀규 쉐메 주고 머이 마르밤지 담지라 호난츠 슈베다 세단 줄람 킨데난 고야디 니바르 투다 그순 지주 슈가야 르발 담시키라 쉐메 티추 유비네레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SBS 경제 샵이나 기란다 내전지 경우에 마소카와 당법의 부가 갑소기 능수 튼두 마디네레 티웨장 소카고요리 반지라
0: 아니 당분이 난중 마담지 마 티지 지르메네레 인지미지 맹강 신제 민주치야 기심불 신마디 당분 마수 티니 캬시르시르 신제 한 소카고 시우 틴데 차용도
1: 제제 레슬레세 티웨장 당난수 사투 띵리야 이나다 수룽 공부 임바타 서법디네레 하장기 토브르발 티웨장기 당난수 마소야 텔리네레 고겐중세 체시르반 데딩리야 다키랑리야 징이스고 네 유비는 박베팅 키다 마가데 티웨장 소 하고 유두자마 마 중세지레 메비네레다 기랑게니 말도 두도 도민가나 대제 메주나야디 계심시라리발 레슬레세 아 당난 조징이 서구 방네 디응은의 샤샤비나 세주텔이야 도난 가르스난 구이나
0: 다 세주텔이 샤샤스나 다 당부 진이 서군

0: 세주 원의 이네지 근데 민주 이네지 인지 민지 뒤도도 지야다 다 님부 뒤도도 때야디 계체 무시 우진 드시리샤
1: 레스 엠질라다 징이 서구 방내기 세주 테르토나 나와데 종원리야 키랑게 다 징이 서구 네디알 창아디 마춘진치아 계체슈리
0: 르밤질라
1: 창아디 춘진 제토부터 당능 신다 키랑게 바바서 줄람서 능 추텐 뒤잡아 키랑게 뒤도도 민간나 티아디 계체미치라 리르발 레스 엠질라다 트링키 주시 조규베 징이 서구 방내디 당 제제인 엠질라가 이네 징이 서구 네탄 제외 괴신 망고치 남행게 처 我这虚数，那么连开催眠来的，连前的先储备积了，退军的人也给催困息了，军队的他能行呢？千里趟吞白，但是就帮人家的，开心是让人不得脱了呀！年节六军给从他地基那边穿西，给能给日外那里修营。 在南昌，参加了对岸翠绿前去农田参谋官的学习名，昆明之外，内来南木林街翠绿前线储备接了台湾门卫七级军人特别人员员啦，南木林街从推塘南木军都绿地新建用为这些民队内来修营，林街是点家伙。

푸로 드니야 김자나로기 직 동용디는 베디바산 체빈은 용고요 마지스 답비차샤치 키싱은 취 김장키 차긴디 야고 메바 차샤 하면 남은 얘기 김장기 변조기 차긴디 바산신의 뒤선바 보고디 랍도 치면 나로리아 레드선바 밀이야 유브디 소소야 건드요신 딘제인 뒤선바 보고기 밤에기 간에들이야 삼시치도 마시 티웨이는 나 메바 카리나 삼상기 파마야 칸르지 레용고르발 제산이 최딘제 토드잠바 부고드는 양한 최 초에기 용콘다 초에기 변조 컨제 이미지 딩스더브마초니 접즈지 학고야디 케짐브르샬 케세 김장기 차긴 직즈지 예비기는 아니 양 김다나브 츠기 초에 츠르야 징문지 마제보다 딘제 체스는 부고기 나웨나 로리아 땅한 죄 나리아 외시지 괴체 맵자 나외 크제 또또리샤 타는 게 외지 야비 힘비니레 바

0: 좋아라 따딩은 저 퇴근도니 연가 치슈 글로스디 카레 슈비는 부구이저와 카르트는 비기네레 밤이 책임이베 돈에 부구 거고디 꽝야 좋아라 부구이디 무이브라 이네레 외메기 직접치야 무스셉다 람사 아니 부구 카르고스니레 디랑 람산치 운주 용부치야 좋아라 아니 부구 초이네레 람산 람산 소소 고니게 잘라디 자토부치야 아니 고모토바 소소소소 춘친치모토바
1: 땅은
0: 안

0: nga otman ge cese ji go yu su du ni kiran ge lam san go ma re di ran kar che u le se mo sum ji ru al te we ge yi na nga nan cu ji lam san nyu ya tin che ma nam che bu li ya kar che u le se na ni pe zi gu ge le ran ge di ma nye shu as ran ge ta ji kun si sang bu yu ya ge be cha sha bi na ji ga ma tin ji sa ya ji ba le che u tin ji ga ma sa ya kun si sang bu che ya ge da ga ma sum ji ren su ne nyu ge ya me na da wa ji me ran ya ngui sim ji du gi ən tizui tiliya, nyugye sikaji. Darwal, dostevi na gyurim tiliya buho karlı boris na rang jalati wang ma chobu ma ri, rang liya wang chobu yorsi. Yunile jalati susu wangwe gyurim na loliya chesi gori la gu tubu chiya di kesim riz. Tidan tui sungsu, tando buho liya, wane nguyensu da susu laka jalati jo yung du. An kunzu susu liya da kanchi ganas ni cho. Yamina jalati liya tiwe gyang. 지리치야기 지다 삼르스마르베 팀제 고도스마르베 사바치 레비용고도와
1: 지잔 따디네 니브디나 지 토림룹딘 다 머리룹딘 키 부고응은데 시비기네데 따디응은데 양지 시고고리스 나스 따디나 로리아 최고동야 제비나 김다 쯔기 따 김산나 로리아 다워치 나 로리아 까멍예기 김산 변조기 축중 총도신 주지 추나 따디나 로리아 보야 응은지기 지 타녀딘데지 신수조지 스피차샤지 시비나 드리 다워나 로리앙 조 클라스에게 고함 솜도시 계세사 오디 나로리아 난조 사간 치미 나로리아 클라스가 팀니 치비는 은사고지마 체뉴야 그뇌디리아 카틱스 탕스 치그르다 장게 치는 컨데도 딘제스 짐신 초에기 직조선 적지기 딘제 랭겐 담선에 보야 딕딕스 파데도 선바 보이네레 짐신 우스야디 체규베다 Tungkung di yin, zog da mei bji, mei yin ba di yin, bugu yu ki reng xin ki xin zhug zhi la, kari guay ba da, kari lue dong qi ba, kari su su ya nguan su guay gu yu ba di yin, kari kari li ya xin zhug zhi.
0: Ta nga nga nga zo lop qin la zhu nye, riba la, ta nga xin lop qin li ya, qin ca bi bugu cu ngu ni cha xa bi na ya, nor tungki ken ki tin di, xa bi mo do bugu li ya, ta qo yi gyang bai to ni ngu zhi yu yu ma ri su yu dung wa, di na li ya nga nga zo kim da mang bu ji ge, ta ji lop du ti nang ki ngu cha zang ji, riba la, co yi zhu zhin cha zang ji bugu li ya, Bogudi, Tamton Yawchia, Yi Nangorzi, the thing announced to game machine be Mitchie Gazuna, you of that chartoa, the Tina Lolia, Anansu, Shipte, Tinji, Chitan, Tinji, Yuma Chachana, Yaksuna, Dawami Jimutelia, Mutia, Tina, Yakase, Shirazo, Bishazin, Toy Trojinda, Tira, Chopuchong Munibo, Chilo, Judy Winda, Tira, Dolo, New York Winda, Bishazana, Tani, Dublodi, New York, Mangor Stevina, Anni, Zobina. 다른 다워디 두블로 사범 녀야메 다스얀디 주발라 더도이 능가나 조치 보리아 강에 체리 부카지게 문에 아 콘리아 슈능신 네치틴제 텐신 유비나 아발라 암라리아 마무이 다마송 아니 치틴제 하스스 게제 당고세도 간바 몰리아 발라 암라 체스 아니 발라 암라게 다치 체겹 숨레 체도 준비 네치틴도 겹로 체오레 카레심 아니 장리아 데야 뇽차도 야메나 장게 도리아 망차도 아니니 아니지 파츠 20 체제 안슈구 다오디 장리아 다치 저주 근제 체는 약도 팀제 탁수 치료 집에도 보고디 껴부차샤 아섬지 보고디 외문도 아섬지 람신 구견티디 지교 마리스 다선도 아지 치 전에 얘기지디 카레 수비는 안주긴 지민지지 돈년보다 야면은 로딘 교미게 보고서 깨지지 돈대지시 고기 당한한 조지 나모 디월이야 다치 볼륨 근제지 야비 유비기네래 다디 장 탄데로 쇠디 키고야기 쿠부지 마르다 Kisi Rangia Gangi Yubi Nele, Rangi Balada Amla, and Rangi Chi Tama Yamana, Jibu Mugantri Das. Ta Bala Amla Lia Logu Goshi, Tiwegan Rangi, Tawetoni Muyayak Epsomarbe, Tindi, Jidik Tindida, Yamani Ninchi Tindi Poli Machia. Kisi Rangi Zutindi Tun Simbi Nele, Ali Balada Amla Ropocheo, Yinile Rangi, Pama Gorota, Ani Gege Gang Gigsaji. Tamdi, Manazu Gumutuchia, Nizutinji, Zawa Nini, Malapchi Asiagi, Dachi, Donimbo, Tani Sinki, Lotin Gumiki Bode, Ti Shate Tinguchiati, Hajangi Kitchimrisha.
1: Tisha, the Gamu Din Kitchimuhiya, Zoyna Pujutsu, the Yangsalia, Lombardi.

0: ཁྱི
1: ཁྱི
2: ཁྱི ཕྱད མ སྲས ཁྱི ཕྱད མ སྲས 대외급수 남타 르문년 초바탕 천년지기 부주 보여초바탕 자자 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도 록수양 바르초

0: gilang khor ta kyung chedang go le ya ni shun ju lu be nang thung kai na se jin na ro su yin la
1: le se yin la
0: lo le se yin
1: thang do dan de ding yin la ngo ne shu ya di da din de ji yin la
0: le se le se
1: lo thang dong ma de ding yin la gilang zu thang da ji da chu kir chu ne ma re ji shu si ra go ni ta da go yo nang chu da ya men ti xin gi an zu san ba din de wo le ya kin gyo chu ki li ya ji du du zhen ne sab sab chi kwa chi 당동만 들으시기는 좀 추돔 나로다 이제 한번 고민은 직단 되잖아요. 제시시다. 뭐 시중 컨디션이 수수 중에는 체내에 콜로 단다. 콜로 체글이야 주는 체글이야 유자는 은다야도 주주야 그냥 그 전부 수도.
0: 레슨 저는 교도 슬랑가 갈이야 추단 제 유비 통도 다 미게 오 제 체통 말 봐.
1: 레슨.
0: 레슨.
1: 콜로 들으시기는 제시싱이야 지.
0: 제시싱이야 제.
1: 레라쇼직 콜로드 시작이나
0: 롤로리스
1: 타케시 콜로드는 체크야 요는 형은 좋단다 먼저 말아 갑죠 간리 알리지
0: 아니
1: 디지샤 추주야다 근데
0: 뭔가
1: 제 쇼치 시작이나
0: 리슬레스
1: 디네 디지 시작이나 좋단다 지 추기리아 직다 기준제다 디네 기리아 뭐 단도 전에 인지민지 락바르도 뭐 체어 알 먼저 수수 충이 있나 인지민지 뭐 체어 겹로 돌아야만도
0: 리슬레스
1: 다 뭐 체어도 신참나 코 Chuti paa zik taa baksha taan baya sursi, kapsha taan baya sursi, chui gini rura.
0: Owa shibala.
1: Adi ngan zu mora chun juu san taa, chui leksil mene, chui yaan chui...
0: Rup chi zir baya.
1: Oon, rup yon chi. Taa koo di balib tabu cha di raa, gini duk shuk chay, mora chay chi mina.
0: Owa shibala ki
1: laa. Andi balib di yaan chui mangu cha chay, chui chui gil chui rup baya sursi, ngan zu mora chung yun na.
0: 就是你吃完了吧？哦，两个小小鸡的下去了。类似类似。哦。老，俺堂堂先给啦，俺那做地面都为了，没得切的，穷啊，但基本上大点的啦，类似切就要啦。哦，是吧？哦，第二年里呀，他都变成啥呢？开始打点这那路里呀，准备各里呀，他给给那个送呀给，过来菜钱，但得几不是白给。几不是。嗯，类似。他么子类似嘛？因为养过菜了，他去。嘛有了吧？哦，嗯，类似。他去就要点两个菜了。哦，是是。哦。类似类似，老，没听你说说哪一个了？
1: 没事。 嗯，类似。啊，其实别吃什么呢？吉兰子，他这去吉兰子，他都是来吧吃什么？你吃螺蛳骨头。哦，类似吉兰。嗯，他吃汤嘛，都不单着的多呢。嗯嗯。他吃罗马寿司，罗巴在下面呢，也用两两个加全部用呢。也用了毛主席呢，你可怜可怜他当做他的去，那做麻辣，我听是小马嘞。我是马吉兰。他那也用的毛主席呢，你去了的就是连接，你去主要人个全部多。嗯，类似吉兰。啊，其实别吃什么呢？吉兰子，他这去吉兰子，他都是来吧吃什么？你吃螺蛳骨头。哦，类似吉兰。嗯，他吃汤嘛，都不单着的多呢。嗯嗯。他吃罗马寿司，罗巴在下面呢，也用两两个加全部用呢。也用了毛主席呢，你可怜可怜他当做他的去，那做麻辣，我听是小马 카카 거야 기 탄다 내야스도 기나
0: 어 리스
1: 탄다 디리샤 기나 갸게슈네 치팅샤죠리
0: 어 리스 치팅
1: 치팅디 나기나 카도 디시오
0: 카카야
1: 수수수수 로마 심 로야 디시오리 기나
0: 리스
1: 탄다 디 치팅디 슈크샤쇼디 디리 기나죠 모저 담베 거룰이야 탄다 로마마다 응어보 고디도 전에 로마 정식시 정식이야 봐야 지발 어디 가고도 있나
0: 어디
1: 배샤시면 추길 주도선에 다 배샤는 추랍스 추주제 로시그리나
0: 어 레세
1: 로당부디 디시면 코란자야 로빵다 정국에
0: 오스방길라
1: 디인짐짐 마가나나 아니야 파동지 디치도 있나
0: 어
1: 로추주네 양코 로바인지
0: 레슬레세 라고 가서 임바쳐서 오늘 누구도 요리를 많이 간다는데 그냥 소야 지주게네 치팅서들 많아
1: 어디야 이게 로 로바야디
0: 노 레슬레세
1: 다디 인지 가고도
0: 야 로로 레세
1: 나도 추기리야 지 다음에 버르리야 댐쇼디 단단나 좋다 저교 감디 장구다 야면 대신 락베게
0: 어 좋아길라
1: 장구디는 디샤길라 엘로세시 팀이 야 엠세저리 Loss. 디수 당스리

0: 그 처음에 초단 이제 팀도 참바 탄도 수번 그랬길라 뭐 된사 잡을 배라
1: 저저다 자리
0: 됐어
1: 갖고 시중 잠시 찍찍간데
0: 로레세
1: 다디나로 저셔디게 야 배주 교룡 무침이나 야 저셔디 총리다 대신 다 너비겨라 이제 이제는 야 어디시리 최제도 참부치리
0: 최최제도 톱스라 차바
1: 로레세 안티싱이 야 딘디지요니 야 나도 제배시고 답배찬나 공도 고난한데 잘라 집는 안주단다 출로도 되네요. 최난로 푸티추 템으로긴.
0: 아, 네.
1: 먼저 근데시네. 어.
0: 리세.
1: 추디 추지도 전에 되는로라 다 개개쉬는 발공지시리.
0: 어, 맞아.
1: 그난로리아 단다 옥시어 말에 옥장교스. 부동부치. 뒤추 지단의 망차 저머리.
0: 리세.
1: 되는로는 나죠. 옥추 옥동부치 던지 출로우리.
0: 아, 리세.
1: 이제 야 옥동부터 있나? 그나지야 어디시리. 주제 도부치야지. 디시.
0: 리세 리세.
1: 어, 디시야. 그런데 단도 양 디슈어링 나서 단다 인지 말아간데 야 간데야 갑자기 강가에 쇼리 어디 강디스니 징겨리 디기량 나서 양 디슈어리 강디스나 다 말한 쇼리 인지 말아 디나로리야 추트스 쇼리 양 가셰 디 가브다 디싱에 디녜리야 지 추르슬루 양지 단데 추트

0: Pamban siri. Pamban nalo le yanga nazo tanda tinte shori cha go gochi. Di nalo mangcha tanda nazo num zhuyu za, num zhu kaya tanda di go gondari. Koyo nalo le ya tanda ta shui tanda shuksham chim na. Ani kale kale num chik chilo tanya da di shingi gik di re zhwa ya. Tinte chik chu chim na onti chiri.
1: Nalo le ya chu cham.
0: Num di chim na ya num di 계주 가려서 야마 개비하다 티싱게 나죠 기타 던져 양티 있고 송급치 도리
1: 어 레레스 레스 로로 디제가 저 넘게 임바 찾잠다 때문에 통용도 삼바다 동원 소환 나로라다 딘제라 유나 섬산라 진제 친구도 와는 게
0: 레레스
1: 레스 오늘
0: 티싱게 디리샤기 나는 거죠 카가디 작립 작들 니니니 토리아 토나 숙침 샤고도
1: 아 레레스 카가 작기들 반기라
0: 어 사제편 아니 사제 반스라 개게슈는
1: 天天你那呃底下你要光春菊的那个啊那他的样子应该找不出去的像哦类似天天老了那是蒙博天天那就喊你蒙博有的他别下去那个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
0: ᱡᱟᱜᱟᱡᱩᱱ ᱪᱤᱝᱥᱩ ᱡᱮᱜᱨᱤ ᱛᱤ ᱠᱚᱱᱟᱱᱟᱱ ᱥᱞᱮᱡᱟᱱᱟᱱ ᱞᱚᱨ ᱥᱩᱝᱜᱚ ᱛᱟᱱᱫᱟ ᱥᱟᱡᱮ ᱛᱟᱱᱫᱟ ᱯᱤᱭᱟᱱ ᱠᱩᱯᱪᱤᱥ ᱢᱮᱵᱟᱞ ᱠᱟᱜᱟ ᱡᱟᱜᱛᱤ ᱛᱤ ᱠᱩᱯᱪᱮ ᱱᱟᱱ ᱞᱚᱞᱮ ᱛᱟᱱᱫᱟ ᱠᱟᱥᱩᱢ ᱡᱚᱨᱮ ᱛᱤᱜᱮ ᱤᱱ ᱛᱤᱨᱤ ᱠᱟᱥᱮ ᱭᱟᱱ ᱥᱟᱱᱮ ᱡᱤᱝᱜᱚ ᱫᱟ ᱛᱟᱢᱟᱱ ᱫᱚᱭᱚᱨᱮ ᱛᱤᱱᱟ ᱞᱚᱞᱮ ᱛᱟᱱᱫᱟ ᱠᱟᱵᱞᱚ ᱪᱟᱫᱟ ᱠᱩᱱᱭᱟᱢᱫᱚ ᱫᱩᱥ ᱪᱟᱡᱟᱝᱜᱚ ᱞᱩᱠ ᱠᱮᱯᱪᱮ
1: ᱞᱚ ᱞᱮᱥᱮ
0: ᱛᱟᱫᱤ ᱠᱮᱥᱤ ᱪᱮᱥᱤ ᱢᱟᱞᱚᱢ ᱫᱟ ᱡᱩᱢᱮ ᱛᱤᱥᱤᱝ ᱛᱟᱪᱤ ᱠᱚᱱ ᱠᱮᱵᱚᱱ ᱨᱮ ᱥᱮᱢᱱᱟ ᱠᱩᱱᱤ ᱠᱟ ᱪᱟᱨᱩ ᱨᱤ
1: ᱱᱚ ᱞᱮᱥᱮ
0: ᱱᱤᱝᱜᱟ ᱛᱟᱣ ᱥᱤᱵᱡᱩᱨᱤ
1: ᱞᱚ ᱞᱚ
0: ᱠᱟ ᱥᱟᱢᱤᱱ ᱪᱟᱫᱟ ᱪᱟ ᱠᱟ ᱛᱩ ᱢᱟᱱᱮ ᱠᱤ ᱟᱹᱱᱤ ᱪᱤᱜᱱᱮ ᱡᱩ ᱞᱟᱭᱟ ᱥᱚᱛᱟ ᱛᱤᱥᱤᱝ ᱭᱟ ᱪᱤᱠ ᱠᱚᱱ ᱡᱚᱝ ᱫᱩᱱ ᱠᱟᱥᱮ ᱡᱩᱢᱮᱱ ᱨᱮ ᱠᱮᱢᱱᱟ ᱪᱟᱵᱚ ᱪᱟᱪᱤ ᱫᱮ ᱛᱩ ᱢᱟᱱᱮ ᱠᱤ
1: ᱱᱚ ᱞᱮᱥᱮ
0: ᱞᱟᱫᱟ ᱟᱸᱡᱮᱞᱤᱭᱟ ᱪᱟ ᱪᱤᱠ ᱡᱤᱨᱩ ᱡᱚᱱᱮ ᱴᱟᱠᱩ ᱴᱟᱠᱩ ᱥᱮ ᱟᱹᱱᱤ ᱠᱟᱠᱟ ᱢᱟᱫᱩᱭᱟ ᱛᱤᱱᱡᱮ ᱱᱤᱝᱜᱟ ᱛᱟᱣ
1: ᱡᱚᱨᱤ
0: 부다가지다 로이케 초고치
1: 오지
0: 진짜 만남신 가정문주 제입나 다 정긴 나로 렉스타오르미슈 타링사다 라다엔델 짐네요 냥가
1: 잡이 봐
0: 냥가 잡시 찾아
1: 오 레스 레스 로로기랑 터제난
0: 로
2: 주슈키 우싱트 양타키 람니지
3: 샤차웨 팅규티 닝니웨 여무인
2: 다리키기 센심버디니 편조롱친 인천리쿵 표괴롱진키 짐주 테디시비 리센시
4: 주슈렘포 망나향
5: 딘자주슈 자와인
4: 나체 슝람토 코리 뉴체레 게디 미동아타 코리 신치 조람 미송와 차라동네 코리 미동와 코리 동급 심미와 지에 제주니 개강 신도 진부시
5: 투경 안츠 딤주 딤수라 송지 슈네 조람 딘자타 여러 주상라 디네 조람 샤동용와 제교 게린 체디 딘자타 딘베 주슈 코르요지 투몽토 뜨구

0: 텐디슈르 콤시 베샤스는지 라라한데지 차보카라차나 카가짝들 다나조 사제 반슈라
1: 오즈반기라
0: 기간로래야지 두스 추 장무셔야지와라
1: 리사리사기나디
0: 토야도와라 아디지 장무스인데 시다 가가 너무 야드라 치더라. 다디 이런 추셔야 되는 논주지르샤이라.
1: 어, 레슬레스 얘기라.
0: 주식점 보지르샤.
1: 먼저는 교다 대외간 얘기랑 나주 주기랑고 챔버스란 제 임바 차샤비네야. 랑가 대바 잠지리아 레드 삼바딘데 추유세스 대바 자지제양 콜루유세 작디유스 드라기라. 어디유스 대바 추운데 쉬베 남들 돈유 유기라. 다디 머지부지르벨.
0: 질. 모두 체인을 총인을 다디안 논지 숙청부지를 사기라 다디 추둑스 다베샤나 문네 잡았다 항상 잘
1: 우리 코트에 니젠지 레데어와
0: 정신이 단다 다지 수질 봐 샤제 하고 겹제 정문자야디 정산다야디 어디 계시쇼 시세 그 뚝 추셔야 되는 건 나죠 다 디르샤 논지 숙셔쇼 리사이크 문제가라서 그런데 단다 작대르시오 말해 가가작 때리지 딘 급제 망치야 스토리
1: 어 레스 레스
0: 다 딘은 디체루리나나 차부 집지차 추슈임나 세글리리
1: 어 레스 레스
0: 다 기시 탄도 숙첨제는 그 디체리 그또 박사티루
1: 어 레스 레스 다 지금
0: 첨부를 말게 어 가시 나나서 단다 가가작 때리 가시

0: dele chakyan cha de sa da chena chuse dan be se chebe ne se u de kya ni ge me jo sam sa re ji ne le ya de wang ge sam lu ki ji ji mu tu du gu da chen dele ma ta bu ji ba
1: ge de chang sa dan di xian ne yao ri
0: no les
1: ne mo le xia ti xin xia xia ba da yang dan qin bi ke ge ro gu ri ge la
0: no le les
1: ta pe xian ne xia xia ji shuo guan ne ning guo bo ru xia ning guo ni mu cao de ke de zhi yun cha xi ke yan ning ge chen bo yu ri
0: los
1: da xi dan qin jian yong ne ya 나도 칠로그 디 리 시골렉스 정무차
0: 선생님이야.
1: 양 더그적인 님
0: 좀.
1: 네가 대충 말이야.
0: 롤로기라 당는 신경은 나주다. 냄새 차와 침복고 되선 바고 되지만 양 장알 침복고 되선 바 같이 탄도 랑호 주스 같이 권잠에 앉아서 추 추세 증을 바 원수 쓰라게. 我 딘저게 주야 유스. 근데 개발을 쉬어베기라. 양 군도 추청위 주비는다. 근데 다 탈루기 개발하지 나 양
1: 지기
0: 개발하지를.
1: 지 디스 찔리 송급 제하다 간지 돌려 야오리
0: 나
1: 디르샤이라 시우디 키시 디쇼마네 베차나 안조 시우리아단데 마순 교시 메벨 시우리아 세가단데 유나
0: 호르반
1: 안조 다시 차보간에 디신 장모간에 주유네 그도 디세루이나 교교루
0: 레스레스
1: 네추 전쟁 줘야 되긴라 켜줘 가라서는 캬과만 돼야다 락바르도 셰고다 간지 돌래긴라 마차야 캐슈 교리긴라 장게다 차게만 돼요
0: 추
1: 전쟁 추 전쟁 줘는긴라 저 뒤차니 추 전쟁디 다 지도다 안들라 캬과만 돼요 캐슈 교리긴라
0: 레스레스 다니 삼르나 넘규 군두급이야 장알 첨부 인도스마 단도 아주 추 춘장게 주야 유선제기 랑고 주선제도 관계라
1: 뭐다디
0: 개발하디 임바체 사비는 비진 타버지 메저 딘제제기 나와서 친구유 레세다디 지다 창물로리아
1: 송급제도 우리기
0: 개발유바
1: 라리
0: 론스킬란 토제난 로 무튜네기란 디나로난
1: 로
0: 레세
1: 드네 디르샤기랑 좋다지 추나로리아 템 배차는데 주나로 레제 로시브다 네나 한지 어 당들로래 몽고치 단치 경총으로 다녀서 매벨
0: 근데
1: 그치 로 어 나나조 디르샬다 지 어 주나로리아 모터지 레제 다 남달은 그로알 로시소나
0: 지지
1: 아니 연결로 개배함돌
0: 레세
1: 다티 로개배 매비김 제가 하라스는 나나조 디나로리아 단다 추 그도다 북습다면서 치료할 수 있게 템베서
0: 치지
1: 다 디나로 추 몽부치다 나나조 조금 말하나 로리아 주디리 아주 주디 단다 랑자 게임은 하는 거나 좀 말하나 로리아 단다
0: 찾아로
1: 어 집에 맞제 망고 꼭 세리기 다 꼭 어 디신게 트윈룸 저스다 되게 찾아로 베디 축게 안 세리 또 로시선 다 그런 안 세기 그러셔 어
0: 레슬레스
1: 아니 다 그런 안 샤제 하나 스타지 겐주로 알 계속은 보험
0: 어 저 바기라
1: 보험 넣으려는 거나 저 단다 어 딘데스메 찾아지 모제단데 차장
0: 장보를 봐야겠다.
1: 장보 쓸 계획 중 장보 산신 차장 차장유는 먼저 말하고

0: 탄더니 비징키 추즈니 슈딱다지
1: 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九两站的前书记。全球龙青年轻礼物节，推荐龙青年。看到全球三九两站的前书记。
2: 세마블린게 공감상 디리니

0: 내기 지심 튀신규 강고로카 던규 치사니 냥추 원수 이모타 쇼람키 쇼니수 무더명은 비세신타 니디디기 니메 고조 댐시 롱초타 뛰니 벌럽초타 니수마치 전도 남바르 저외 강고로카 신케스미네 규급 예왕 초베 나바시 응음슈수 응은지규 양신 자체외 신랑 최지 젤람라 교치미와타 라냐 총조 니유와 테니 다딘키 젠두 최기 같이 세슈기 내시기 봉샤 초배응은 주나 라냐 티니 개가 침부기 수응은라 텐티 제투병 라냐 지기 투림부 티규 히바 샤투미네 타메 서지수 쇼주규라 튼긴 자투기규 투림부 티주지 젠두르기 타메 쇼주세 참수 리기규 닝군 초세주지탄 가마 조성토 종교 안타 링교로카니 인비 강골 동켄기 응은라 타메 서지수 조탄 대치 강골 동켄 시엔초 지지 니듀 토조르웨 갑디 히말라야 계외 계지 슝람 강골 탈세 진도로 용수 죽죠시 죽지 제괴토 차가 주비 제고 섭게 초네 시제 젠둠키 젠체 숨타 젠둘키 레기 차가 이시에 표준 속배 차가 안탕보 속배 지 중재 안탕부탄 니바 숨바 계지 말부 중화 침묘 미게르기 표준 젠두르바 계지 갈부 이시에 미게르기 표준 젠슈바 계지 정규 미게르기 가장 토시 겐지 세비 미게르기 지 중재 앙 당부 소기 자가 제육시 미게르기 지 중재 앙 당부 처음비 겐지 세부 토겐 세기코 라멘키 디렌키 젠두루 고네 주파라 뮤제 교부 신비 갈레 카점초 로가 망표 니슈 친부 제경 안수 카데 야구차 토네 참만냠토 터티 초소 쇼친비 인시 숨버시 시제 젠동키 앙 당부 토겐 윌리엄 조거스이 타메 튠섬수 리급 고급 탐진 토네 젠둠티 앙탕부 렌토브쇼 머시체나 젠둘 용기 지 중재 앙탕부 렌토베 저와지기규 원장 젠둠티 앙탕부 토바 탄체브지 겐지 젠구양 톱총외 하장 가부 총시 숨버시 초괴지 중재 앙숨버타 시제 젠둠티 앙니부 톱케 니구라스 카미롱케 디랭안 추미제니 지 중재기 앙탕부 마슈와 제주티 응규 총소 젠둠티 앙탕부 렌규 미제 니버티 람롱 총마소 젠두용 하장 교과탄 대동 텐라 제교배 갈래 카고 총시 숨어시 시제 젠둠키 앙숨버토겐 다이웨 피시크 난주 로미츠 나라 쇼한디 야부체 총양 카데기 과긴 나조 수상 갈래 카고 총 원장 총재 대다 토바라 가부 총시 숨어시
1: Nyadon Yami Nyusa Chulu, Zhongkui Penzhong Ki Himalaya Gewe Geji Xionglam Gangor Tase Dendur Gapdunba Jisi Chuni Yingajo Shizi Jukdiwata Rengwe Chutan Ki Ningchine Sibye Rabdu Gebe Nachong Lhasa Partang Yerlong Zangbu Yuxi Shingsa Shimbune Negi Pasa Shiz Chagwe Shizi Par Lamta Shibor Jili Ngabdi Dunjulha Yubi Satu Zhenlam Tito Tuyun Ningay Nang Denshub Yalha Ki Dendun Ka Nang Zinjola Nyongru Chebtan Chebchi Rangze Yu Yungomne Luzebe Ningdo Ngunbar Che Yubri Shamla Tigor Ki Sengkyu Shuyin. Gezi Genan Ki Zesun Gangor Nyamzhen Nang Tingma Shu Nyongwe Rukha Ji Yinbe Ngunne. Isu Niyane Yongwe Kwai Ke Linggui Rukha Ki Dupshu La Shien Ki Dendu Chew Si Yubri. Nyedong Yami Nyu Zaksum Lo Ne Nyedong Yami Nyu Seng Lo Par Ki Zhunggui Shunglam Garko Chile Nyamzhen Nang Mikir Tang Chokun Nigar Ang Tangbura Yubri. Jebu Titabu Topdun Ni Rumi Yong Ki Zhenze Tang Tixin Nyam Nyong Tang Ka Che Te Mi La Chokwe Nang Ki Xiong Di Tang Ka Che Te Mi. 快客领队入开及入内期间陈雪阳期郑都南作为入内期间马六七月宁道军向期的预计送不利昨晚特别司机尼偏追兄弟也不从为帮务娘子提应了入内期间马六七月特别及读书时间因郑都南娘娘上部月月入开月了现在他为中正投票别军期间期许诺昂忙不月各地郑都南轮风陈队领队入开及入内 李朝义了中正上部投入境，希马拉雅界为业绩熊狼干过特色真都南，罗尼对马米格尔克中正上学期恰个投入时，各部门真都南，让不用上部所做投入呢，各地真狼托让在亚部我们投入入米李朝义了，让去生育来代表中正投入时。轮风成都领队入开去入米，中华前面配出米格尔克恰个投边李朝义去。 年三班，真烈托解放用四边，去年七旬年，仍女抗疫短途不起具体体。真都民众的春年，人民所做突具体开心不热气送不热。真都七月托解放用的军电系列。 Sabah头位镇规头军枪塘北门七八天镇修部场面为那些呢几个是一镇修部宁不错二星给给绝边松塘培训给镇修部三位样忙不团圆罗尼生气了顺便切尔曼林格如卡起入面马虎军了各地镇督车让你去明确问句头比例
2: Pergi斯伯托归托镇都南修天堂不应别斯伯库有了军恩前别托镇都是铁囊团各类卡布院长马虎军了各类清不拆越。狂铁听嘛各自名字而崩下奇迹前样三次也名册了立图面。罗胖有样狂铁二星别崩前别空斗参照前面。三不退了旁边女儿册了春金抗力前别托给同在前说着是你给帕托马虎军铁库个同金前年数给的崩下图比别。 各地镇督车让其点给前面明确温州图不穷越马西恩的马托边娘宁切配不他刚爱开头三年崩下图不天年托班高位在清洁娘娘实验马后军街今年四百托了你呢刚爱人不托位明确听温州图班高来开不越接了模特装大所要不起个人系送不贴
1: 冷天用了吉林阿比顿主台月别三推展览托恰个准是低轨托即托别司机月了崩下虎塔前边各种样月天为罗胖塔模特云墙前边内催阳团西镇通西边镇都南开训不得日吕在林格入卡起入民托比穷西麦军跑一日马西吕一天的宿舍把各样狂起六道马前边独立前边模特镇都立住托不前月托不穷西念独立前边 镇通提用立柱托布尼让我有各种钱不行银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天 把米熊班点最唐突林天气包下大营。
0: 这个雷库年的最别赛，今次初年年冬人民资助率中国平均起喜马拉雅给月接近熊兰干果特色程度起就地在我谈，恰个准备在我现在冲击度十几个牛市。这个绿色积极局党组书记局长郑都路制作委员联康起主任高志丹谈，将党委起书记选拔让院长起主席郑都路制作委员联康起主任刚辞点在我的陪伴马赛，从这列选拔了恰个样这能是。让院长起主席选拔郑都路制作委员联康起拉达的主任加拉罗桑电进去。从这列段把它切个真能事，切个主意图还将出席特别不谈，郑都旗积极偏激把四月他人拿，第二深刻郑都旗从这用扎切切，切个图片干果肉个糖入面，切个脸色低骨头就有事。喜马拉雅给为阶级熊狼干果特色郑都尼，他把它让中的人员细菌切续糖，人不脱血的阶级人心的干果郑都吸引，各地郑都头牛仔糖牛血粘土我没有了。杂照他别本地录制样照片，三对女在建筑地拍戏为建筑当年老屯团做春节，编剧他制作皮件前边充斥五十些糖，中期女在别的顶色度动作糖，西边娘去前边过于低谷些度就是新月边，媒体为忙完刚过他在成都地区拍戏人中十八糖，人年纪一万狗血，皮件着些接了，酿造了千不穷月水。
1: 这个猎物奶奶区别是，之前两年，让江江一位学家列个研究团队，年冬下面女子出来，仓总从都听你吧，年冷从都那边头年他是工作前边，将等位去娱乐书记选拔，西城委员领导起书记刘江从都学马赛松懈杨老师，工会才艺从都做着闹堂，朱少可以从都学一撇，从都托罗队托江阳去一位学家列团。新疆前头各地点滴当堂，江阳区一位学家南巴几千年点不穷年，一位学家去中南军区六千余级送堂。从头托习近平去新疆广播堂，提醒密码去一位学家来团了训练堂，来举起与国旗，直接说习近平去广播前进两大顶十七堂，一位学家来团随意写不两大内部切的，文国堂、大柱、聂江、德贵、建制大地。中南松江街、陈罗街岸列个冷车团聚游吃过汤，这对间去一位学家那团去七团吃聚汤，孟翠开工去一位学家南团，这对浙江吃聚，西城是吃的，让中去一位学家那团被他狂拼用脚跪地动过。至少点点去坚持那么多汤，一位学家列个坚持那么多团聚难点吃不汤，狂话这对汤言语凝固。 来去投为科学界界一位学者来团结内部主角规定动作据此历史动画团团结车友他们之前的培训集中者投内当给各民主的中仓总车车听阿巴给给岸光措车友苏阿许贵的年数能力
0: Nagju tan lok

0: ji lang che thyen ju che di tien ling tha phi ge tha bian ju zu dun tha mang zu gen song sua ge de wa zu zu go ne thak ju ya bu che di tie wei chuo yong tha chuk du ji si dun le ji da wa de ne bian ju bu che tho wei phi ge yong wa chi dun chi gu ming er xi chu ba tha phuk la mi de rang duan a se gu tie da tan de zen tie ge le thyen dang tha ye gup ge le thyen ki jin yong chu xia ne sim xi tha chu gu gu dong che che di la lin tha mi mang lu ju che ge xi che tik tho be le ji 후다되고 담바튜니지 주주상보 탈비당내 랑겐 택박훈린타 레둡레드 토발치바니 양탁베 시드윤레지 따와 튜뉴체규 게린치베 각제 디규르시그리 레지 창마 레가 둠네 총어타 원제 둠나 시네 레지 외튼톱 양탁베 시드윤레지 따와 조버타 락다르기 롭종 롭스 둠제 사디엔타 야기 동와 삼로 징두타 도시 서규 곰시엔게베 삼로 토로와 톱람 코날 미팀발 제체디 네츠 서버 심주 후다타 렁규 네트 서버 탁주 람스 서버 출시 제체규 미체기 된조 타 네든기 된조 좀제기 된조 제 타용기 제덕을 된바타 차왕을 두바 편제용을 된바 제체디 네든카 딘디 두바타 딩습 두바 십차 두바 제체규 첼시 직 타직토 괴바타 미르네 미르팔 두규 타용기 유싱 회맹아 유링 대괴 타 뷰제 토에 피게라 군디 당데 중앙 기표라 괴낭외 지지 70티 지도 대배 퇴외라 후다 유어 체괴
1: 시튼 레지 다와 양타나 차샤 군 타르게 용토 로규기 고조사사바라 정용기 갸치 당유 레체베 양타베 시튼 레지 다와 띠네 카조 띵게 체디 지튼 투 단 주바타 망라 디기 줌바 랑겐 정주타 탐바 튜니르 제체디 창좀 최조기 공튼 초 용네 락다 튜규 체디 양타베 시튼 레지 다와 주바타 락다르 키 롭종 롭스 춤제 삼미 체바라 사덴타 갸기 당디 중국 로기 팅르 진키 푀기 료좀치 구슈 친부능괴
0: 생글링게 광도 센트부 디니 고주토 양탁베 시드윈 레제 다와 조버타 락다르키 롭종 롭스 툼제 사덴타 야기 동규 시크베 랑교종 등유 급주베 창솜 최소 탱주베 공튼 롭종 락다르 골키 링킹 탕베 낭튼티리
1: 생글링게 샴러 무튜네 승규르 군두 군종 레칭키 주튼 주 치자 시베 낭칭게 낭튼니바 고주토 Nianqing yirmi mangi simche se xiebxu rinbor mang sim chowar che xikuibe lhasa chonggi chenguan qu zhixi di kuiki le tuan zhubdan sardu che di xirim jiugyong le tuangian jarwe gor nianzhun xiuyin.
0: Lhasa chonggi chenguan qu tuakde chumxiong digi digu ne yundiangi namba dinzhi xingwen badi digu ki le tuan batsu chenguor tu. Dedi, Kasang Gongmo Sizhu Ta Chokdom Chiebe Netunki, Sedor Xingne Nyeri Letun Kurim Denbe Ngam Guti Chixin Yubshi. Digu Dang Jigib Zhibu Shuji Tsiring Yudunki Sargwebar, Tengwe Chungmi Lekwa Nyewar Yungyu Gune Dugi Yuebe, Chewa Chila Lekju Gyan Chimbumi. Namba Tier Yungdo Dongchi Digu Ki Jigsu Sune Yindar Shokbar, Tinyin Ki Lengen Kase Sowa Mase Gongmo Rishu Durup Ta. Kane Sizhu Tepju Chudur Jeche Ne, Mangzo Ki Rishu Changmar Lien Longba Ta, Kuryu Zangda Ta, Jigu Nyamso, Genda Ta, Zushi Soa Ki Netun, Zonne Toa Takju Cheba Ta, Chepji. Ketu Gengun Le Yundian Ne Jigyong Che Di, Chumi Du Ne Ki Gimna Ta, Dinja Chona, Nushu Yu Gu, Cheru Dong Yu, Jigu Zhu Chepji. Yindar Shokba Ngabu Ne, Shokcho Tudu Tu Chogu Yu Jing Changme, Ngoyun Le, Nyin Khong Mar, Chumi Dunbe Netun Teng Jik Shir Ji Xine Legu Yabu Gebu Ta Lengge Mito Du Kyo War Che Ne Netun Jik Yang Mulu Bu Chigi Yu.
1: Sasui Gi Chokdom Charjin Chundu Ti Nemi Nuchi Letun Ki Lhenzum Neje Jik Tan Zha Xin. Changme Nyam Tu Tinyin Drup Simbe Letun Riri Xin Siwa Ta Ligzhu Ma Chungwe Letun Tushung Su Ne Riri Sizhu Chigi Yu. Sane Sado Du Tunjuru Takju Tupri Ginguwa Kase Suine Chemara Tunjuru Gudi Dungwata. Negub Takju Chidab Chiri Te Gugin Seishe Shibri Gyabata Takju Gi Tuga Suwa Lege Ginchi Nendu Dungwaje Chigi Yu. Kiwe Kengan Chiwa Xingni Changme Shungle Kantu Chungme Yungguru Gune Mi Dubara. Jicho Le Tunba Tsu Rengguy Ngan Chami Ta Tujangdu Gudi Ngun Tsu Ne Guigu Shido Ta Ngunme Gini La Chesir Chigi Yu. Digui ki xiebxu buce, rinbor te, chungme zhixi zhuimara, nyong cho sema yujin. Nyinxie kong kong ki kangbe pargyam su, jala zigzi kengchungdu bongbe netun nyesen xube. Digui ki nyin tirangla, gozara zangxira juji chebata. Kimze war ki genda ta, zuxira cha chuenang, letunbe tuido du pardum takju jigiyu. 他在地轨起 Koryu 葬了车这把他妹妹经验车行起跟

기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부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니쟁이파 사리 남태도 저자 마쇼 앙차 송타 저자 토쇼 앙차 니슈파 땡진라 증모모부부교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니쟁이파라 소롱라 증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예타 저자 토쇼 앙차 니쟁이파라 마르캄라 퇴자르법교 저자 마쇼 앙차 앙아타 저자 토쇼 앙차 주띵파라 조공라 퇴자르법교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조비파라 자유라 퇴자르법교 저자 마쇼 앙차 주시타 저자 토쇼 앙차 이잡게파라 보미라 퇴자르법교 저자 마쇼 앙차 중니타 저자 토쇼 앙차 이즈띵파라 미린라 퇴자르법교 저자 마쇼 앙차 조솜타 저자 토쇼 앙차 이제주파라 야자르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주지타 저자 토쇼 앙차 송주파라 난가즈르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추타 저자 토쇼 앙차 조게파라 양자르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구타 저자 토쇼 앙차 이생이파라 남리라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이생이파라 딩리 남티부교 저자 마쇼 앙차 듀타 저자 토쇼 앙차 조게파라 퍼리 차부총부교 저자 마쇼 앙차 응아타 저자 토쇼 앙차 쥐피파라 존나 차부총부교 저자 마쇼 앙차 시타 저자 토쇼 앙차 쥐주파라 냐람라 차부총부교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쥐띵파라 현재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게타 저자 토쇼 앙차 이석지파라 배근라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응아타 저자 토쇼 앙차 쥐피파라 사슬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쥐지타 저자 토쇼 앙차 이석지파라 니모 쯤모모부교 저자 마쇼 앙차 듀타 저자 토쇼 앙차 이석지파라 제레도 땡디 남시 응원다 슈사

0: 西林靠一穷体我才涅槃涅槃
1: 样一大了九年气给粘土准确
0: 涅槃无知
1: 涅槃无知
2: 생겔랭게 디링기 내상 우주 주기 뒤즈나 표기 지원 진정 고르탕 변종 로가 총기 초매 정공수 내배 지구 자당 기인 진정 고르 우주 쇼윈 원래 본다 남부스 표기 지원 진정 고르 새로나

생겨낸게 드링키 내상 우주 수규 되잖아. 벽이 지원 전종고로 우주 수규. 소별 사도니 잠닝토 시균 치수탕 개중월에 토제 토수기 사도시 인장 잠닝 양지시비 민토수유탕 장리탕 토니피비 세고리니 숨바시도 문진 지구유비 테니 정중 윤종탕 경의 구류기 유고를 교사 상부시시 편종니 소별 사도 주제 조시인비 편종 사도 시장 비수유 편종 사도니 잠닝토 세시 루규 신세기 사도시마탕 편송초비 나위 깅위 지시래 자주 체바시는 세시 체림 순비급 세구이티니 갸수용외래 토제지디 체동하삼내 매부탕 차와 신지쿠이키 나제탕 자당 유중이 망부유시 원장 로사의 순 예윤키 퇴주능 림신 갸수용외래 토제지디 체동하삼기 사파유시

偏重素人间中常连的把西瓜汤每次撒着天呢日为过路日撒着些日节学会不是偏重给强照素困了日瓜汤日瓜汤里日就有汤风味素黑马奶日就越近弄了哈罗库隆日汤强照素七九日就所有马赛康迪斯汤年前汤里日就给先弄这一杯前中当了多个新月日为什么来呢三国列定我选修的日剧先行天人在了这里你东西不疼现在了这里你给你送给朋友日子左托在家中为了这只朝东你就不疼这只短东连结尾日子那不就拉上你不是康地子疼你见疼了你陪给花江村地这些了偏重给七九初堂能够出于村地西洋日库努日文里偏重堂新疆给村地西洋行铁托在堂人在给一些也微距千给切一别一些也高些别名扬托于了第二中国康堂铁龙极度切续给归西洋日日文堂了你偏重堂从文牌土经验那一个堂铁日子托续格勒丹东和托在接着朝东出给你去自己一个堂中国出现安堂部直接出国养第二年月亚村为了托在密集比电器偏重给如常马我常点比云重密集把日月昆度如常马靠嘎比东个月养也对数撒娇密集比如卡给村东这个面中国南西如茶心忙起玩那须一个堂祖尊堂所谓一宿日暮另一个老少别都在娘顿地别如心讲偏重给如茶心堂日子那么呢人中给那么堂上那也不是咱们托明扎千不点别中国日子安堂不全部浪漫假随我来托在其地给东给给十几十几堂城中西松月景天呢希望来日子托水的日了咱们托给日子托水的样式小门郎没他过去这里你属于哪咱们用了家村为了托在这里给东言语比日子就是越比难免日子呢地归途那一个汤特东接着团东言起日子送出所谓又把提大给尽量点比日作戏注意不是所以七岁托女一些七八行呢电力这边龙通过孙女龙桥团结牌推了个数全部人民群体呢那位地中家族恰恰行一行你要落下定全部人民体呢日子接着做人就留不疼推举南电器你们为荣不群体呢全部人民强结束在亚不西度就留进管不敌人家村为了托在接着阿东出给月别咱们托四百多岁的恐怕是这样的提名恐怕敌人追抗忙不喜又把贴如果我谈人在女界了用天那么扩展起来没准的呢咱们托给追抗脱血日前四个月偏重给朝鲜日我抗人不起呢抗第四日子做题日了一些零钱土结扎七岁的你的是这样的抗人不起家村我来托在其中朝东出兵中的出游不堂抗日日子年长途生给可不堂大小可不浪金可不马子可不借出清不喜悦抗日不欠你纪律问题推了卡线的你的我送了堂陪聚南天气做切别确定把场面的人恰在日国七八有个月平民陪读朝鲜给三位七岁人尊重养哈江忙不语亚村为了托在这只协同给一月别安度总图哈利塞鲁也日行月人地定康萨尔甘肃德比多铁差不多恰的忙不语进铁足卡其已确定着了卡其彭素阳着不语甘肃给朝鲜恰用托在了这只泥树里协助牌也不疼托去了这只出租月铁道里忙不起了其中密集比车步鱼了车步卡几年彭路堂都用捏住月
산에 타기 미남기 개는 일이시를 지급 마세 유골 유제탕 장지의 제사 야부시인비 문진 지급여 세리 독시비 다제제법규 세구의 티를 문투 제신 단어두비 윤종시 중용유바 라주토유탕 남도표비 사시 농외탕 平日总, 如同总, 남소, 만큼 나서비 년长期 사지망부시로 철순기 상위철주 하루망부내유징 윤총天作니 다른이세비 로치원이탕 사양안에 사이순파기 차두 상위철주기 하루시임하시 하람 로사이순신비 세시체림시비 캐롬기능시규 자두 상위철주기 칠퇴비 퀴남 매반조부탕 사오도 류반남 다디 사두 차두 상의 철주기 하루 뒤쪽에 보시. 차낭탕, 균지, 담숑, 참도, 루치, 지루소기 구두양, 철순탕 철부 유진, 대다기, 자바, 변종 용수 협의 보시. 로가 종기 차낭송 콩기, 차양송르 철부 숨유부탕, 치수기, 딩세르 지주조송탕, 신세르 지주족지, 토세르 지주주영아, 저부 난키 갸균르 지정원염 조심하 갸라섬 유부탕 저부 순부티에 딩세르 지정업 중량의 유진 저부 난투 너무 자위에 도신유라 대주의 수업대양 재민나 조유부시 생계랭계 광투 남부추 센주바티니 벽이 유인전종고로 무주시부티시

기린키 내상 우주 수규 뒤즈나 변도 넘버 솔 변종 토가 총기 소매 총 공수 내비 지구사당 긴진 중고로 우주 수위 표면 중내수 차비 자당 총대네 총농도 법에 당장 신주규 표조수 송세 CB 라구의 야기에 강리 첨부 야라 샴뷰의 닌덥순 조신 天内 높조수 카디디 치는 소매 총기 응아공수 예비 카르 시비 총조 리규 총지디포로 제라시비 라시유진 망추유슈균투 나무라티니 하장토위 유티미나 라디기에네 유시두 종치제 갈레 하장첨부유덕 야스공추유킨지 유티르 포람뛰구공창 치수유진나소기겐비 포람뛰구모중위 쉐수유부시 라티즈모립체 다수지구자당티니 미람투 찬한별은토바탕 경진의 대체 제구자당 팀이니 렙갈 타르기 토르조 진신 원장 나사 군내 로버 제신 이동원 시유 자당 대조시나 시기 최딘 행바자위의 경시가부탕 제문남라 수반자위의 제리무부 요이 면제 봉바자위의 번릉문부소 차르동나위의 지초기 고로탕 대다기 발나 등시 긴딘 증집기강위의 서우토마 원한별 기와 자당 티딩나 홍롱도 법이 추진 당무 잠키 원장 뉴싱토 가르실 망위 매도 차치리 세진 무엇이뉴 터디기 슈르님 불림바탕 칠의 품유 협립기 조가르 차부 첨례 겨우남기 이기딘바 직자도 초바 지그유 가르초 살아법안자위 양가르키 교조 제스린 종도부 쿠위 지야키 교조니 자당키 겐제탕 조비 소딘 라싱 더동 기급기 진부탕비 송급기 소자수 도비 가가르경기 교조탕 신양 나와탕 니 고소기 지게 소자남 진두 서주 류싱 파부입 대기 요니 정중 캄친부 대외 창기 뉴법민나 지시이 양구수 당주교수 디니니 제구의 자당기 구유 신뢰 캐드 파부에 천다수 쿰싱 요추 딩나 도가르냐며 초기 교교

0: ki ni lukyu tang daga na xin an jisir zhuang ki topla jambi ki jidang yaa ki kyuzo di yin an zadang ki kianja tabu tenda ji res dadung ni ta kigo ki rinba dangbyo sungyu ku suwacha su tokba ki ani kakar kyang ki kyuzo tang an xin ya ani nawa tang nyen tang kuwa la soba riji suwacha ni nami nazo yoris jasa ande ni kisi jigu zadan de ba lebi ina a shine so su jeni ta jin ju kham chembe ge de wo ni nyo wa den de ji da gu gu den de ji thu re la ni jeng shu ta yin wo chob den de ji ti ji yoris ta du jigu zadan ge di ging ne sha sha bin dan de jigu rong de ni de ge tu che bin ni ti den de ji yoris ji den de ji ding wa che bin cha ge jigu zong che res ti ge do le yang an zo dan de Bögi and Zumri Ton Chashavina, ne Buton Jibig Zumjun Jinja Toma, Sanella Chobig, Jajing Zumjun, ne Shunun Damek, Dumju, said the year, and then the Dorship Tunsirin on your Jiguzong and Zombu, did you just Jiguzong Zombu, did you anti Ned Dila, ne Toma, Gozubris? And the don't that Jugugi, and then just Jiguzong Sugi, and sure. Zangon chashabin an chuzin chi yoris chuzin dingwan chashabin ta ti ya ti naz shin da ju ye la ni chuzin din chu ju bin an chung bin ne la so bu den re ge chue tu bi gi an ke ju den re chi yoris ta da don ju za dan dingwan chashabin na ta lo chi du shi na ni an chi dan ja bin ju gu gi ta ju gu sun de ni ro bo rang kha chan den re chi res den re yin du zam ba jiga ya rin chinja an lukulaga tokyo gyo res an tadun suyog maa yung yaa yaga ya rin chinja zin an da lu mamu shuaya la soba tindan tokyo gyo res jiasan an loda an yaga ya rin chin di dozo di zanza da maa jitang jebi ina jinda gubi dapshu la maa loa li gyo res di le an jigu yergi sese tindan jitong su gyo res ta jigu yergi di ngani cha shabin tong maa ta jigu yugi ta zhongzu jigi di dinda chi res ta inay li nye dong jamay chumay gu lo ne sung chi ane jigyu yergi di ya ane jigyu zhongzu kona zang mayin ba ane logo segyu jidang yanggui su ane chumay zonggi ta yunggam yugol ki yujin kenshu dinda chi ya ta rinba bar dinda chi res ta jigyu ge yergi sindi di toan cha shabi ina zor ta di jigo sanin ra di ganda ganda chi yoris na yeji di thola ne numsha tyo chi miglan sebi sabjor ki kem bin drob phomun nam ki ne jurku yen sin je bi an chuk chi tyo be ki ne gorsia la ju yoris chi la ba che du ngo ja su kon ju an ja zan dro dan tu phip du ne she ba ta bi ki nas den de ji ta da du lo den de ji yoris ja zan du lo ding wen cha sha bin ji ne ko ra tu mo me ke ju du lo da ngan ju du lo che dan lo de den de ne shi res ja zan du lo ti ya din san ya ne ge go ji mi ki ngü me ji ne shu ja ge su do den de ji res ma da di che u di gen jo ge ne rong mo ge ne tu mo me bi ge ya she den de ji lan che den de ji yoris ji ni den de res ta te dung cha xia bi yin ane ye ju da de ju dan dong jo ta de ta dung ding san gi ni ta ke ju da chuan bi gi ba ba da gang guan jin du la so den zhe guo ris de dung ni sa ji da ge gi tu mo mei bi ta mang zhe gi guo xie yin nian zha da gan xi gi ta mang zhe gi lu ga ni ha jia mang guo chou dian ji guo ris di ge ma zhe ane ri zhe pa pu bi de dung ane bian zhuo di tuan cha xia bi yin ane de 근데 안에 좀지 토네 다 통다 통신비기 다 소 벤자샤비나 주르다 부다 베라소 근데 유여부터 쉐메고 토네 대둥 가리와르스네 네 열샴비기 타고기 유누다기 다 튜무마이비 팀군세네라 근데 아니 벤자샤빈 담에 갈라메도 왔다 아니 솔로마바다 네 에비카다 네 다그는 이제 세르시다 아 리존라소 근데야 네 아 간데 뉴규아레스 Tati zanjung kyaba ngana cha xeaba yina jigu zataan di la ta piyu ki yu jitaan zhawu ki ta di la du shi ki kyechu hajaan saab dinda chi yoris pen cha xeaba na yegi du su dagi gongdu shubi ki bengri yi nianza yana tangri yunzu thakwaar ki nixun di zuyu nga mo yudar dhamba dinda chi yoris ta yinali tuengu dun cha xeaba yina nganzoge ani rijing ani chaje ridi mijin pe cha sha mi di ani dulo ngoma di pa yu che je jengu di pa yu che ya dulo sebe ji gomna ji ya denge tun cha sha bi na ani bang ri de zu ni nen cha da na si an za dang ta wo gi ani niu sen de zu ngan cha sha bi ni le ta ni sen dan zin ba ta den de ji ta di thon cha sha bi na ji yu go su su gi ani ta di kan de ji 유미 디레스 벤 차샤브네 주구자당은 차샤브네 개주 건데지 요르스네 네 지니 경진이 대비이나 야르샴비기 주비게네 경지 마부 요르스 안 다그나시 네 당신 상하기 당시 용주라 소비기 주 마부 요르스 다데도 자당 간 차샤비이네리 아니 로베기 아니 줄루다 안 저울라 소브나미나저 요르스 다디 십지 주주 주주 팅 말지 좀지 가인선 아니 롭스지 대비는 님지리 서르스 이네리 아니 로베기 네 저군한 진제제 십지 안 로베기 네 망수 이네자 다그나신 로베기 거주 된다 된데 네 제가 네 냠주 제보다 된데 제비나 야 님지기 지금 말스 벤차샤비는 로버 딩은 샤샤벤다 토마 쇼버 네 지 쇼엔 고츠브니 제지 아니 엄마 간데 쇼구 유메 아니 엄마 쇼 차송 엄마데 냠마 제비나 아니 디 얘기 주주자 규부 매작 제도 아니 비게 주 정면한 쇼에 안 되네 야 오만 캐스 주에베 오만디 데리 출랑 제제 오만 드르단제 다 오만 드르단에 그 차샤비 있는데 드르디 드르 차자네 야 요마르스 드르 차자비네 오만디 람상 코 오만 교그레디 이네레 마디 뷰다지 요마르스 이네레 드르 잔자비네 야데 코디 슈크첨보다 지 메비네 오만 교에 드즈 코 요마르스 야사 오미기 차장 그 차샤비 있네네 다디 차장 뇽지 거르스 이네레다 로비디 초 뇌기 디나레 오메 드르단 돈로 차샤위 이내리 어머니 녹수비게 쭈여제지 대합상 네 부 소소수기 딘 대제 안 람상고로 오면 쭈 토자유다 마자유다 된제 디 요르스 벤자세 오마 네 쭈비기 보아디 간다가 이미 오마 장기기 보아디 간다가 유메 대도 사자 뇽비기 안 디디 벤자세 부진이 되다 부중 돈스 제제 아니 볼 대제제 안 조비 디제 다 된제 니주 십지 디제 주는 아니 유고 테나 십지 디제 주는 로컬인 구그레스 안 조비 안 두시기 디 초아디 디제 주는 안 디마제네 다워지스 네
1: ねてんでゴグレスあたてさんちゅうさたんやだゆごペブいねれたにまだまじゃじんじゅいなじゃだおしゃくとちゃいなじゃだとばかりいねれんててるしらちんおらだてとてしらじすたにまんがんちゃしゃびなたにまんすじゃねれあねじぞにんびびらんてんてなやだかんがてじすあねたたねてんじゃやだてんじゃきまんてよまるすんたんでんがんちゃしゃびなんだてぬむらしゅねてんじゃじすてんじゃいんぶそんざんゆご 我们的车下边那里子弹的车下边那呀，别的他给你们用呀，主要是为了那个你们买老几年的珍珠，还是多不得了的，珍珠用的那里是，他提供的车下边那里，嗯，比较就是用的车下边那里，真的是，今年呀，感谢你请俺罗北基，俺呢，做俺罗北基，俺呢，提供工作的做俺呢，娘子农业的，这边呢，呀，他不过是俺当地自闭大的一个家庭的那代际的。

0: 티링기 망성 우리 수주 투주나 회기 가유 중주고로 우리 주인 생각나 맞죠 가르윤니 거즈암 사르마 수주 세대 교진 전조타 소도 등급 깜보르 메라세바 소기 소도 리림 규디 수비 뉴체라 고신 테라 규시 십진 사와타 장단 딘바 추신비 셰충암 추미스바 제기 개준디 지르 가윤니 루규진라 나가타 수입 편숨 소신 가신 지중탕 산에카기 민독주양민자외 디니 표지 퇴럽소수 직면 라세기 닝주임외 원장 퇴다다 가위기 라제 차상균진통계 하장권별 산에망부루 대소제 폐지 냠스마시 표망취도 가위니 지부치 지신 제시다게탕 기신의두 치링남주소 가위기 소구탕 人们民자와딘 대종천주 미세와양유며 지리찬을 가유기 체수 배송 전비 회기 망초도 레기기 조라 가유시 워마서 소주기 강림 비수유 디니 체탄 순환 변조로 표송 초바 전바탕 기디 가유 작방면나 가수유나 디니 자미시비 전타도 문진 지그유 가유 체딩마시라 랑이중나 체수 변조 랑로 코위 딤제 상부로 지오인 유린 规矩 제비 비림나 가유라 링니기 조자 미세 진시 차유 김내 가유러 꾀주기 링당타 치내 가유러 천타기 뒤님인자 원망손디 민망부시기 삼낭토 가유니 셀레 자초시지 타나 가유지 미지기 미지 시부규디 지르부추 무투 배주동수 양유 김상규매 가유 경경삼타 주불 제시된제 천체기 지무괴배 가유 체지마타 렙생위기 차법어 유주르기 차인비 가유 괴수유 샴라 가위키 중주 고르키 접업지 선언아
1: 근데 이나 베그 베지 가위도 롱어지 동아다 중자 마스터 로지 거설다 따라 요서 다데 종이 내려 거슬라다 가위에 조 가위 그 남발라 다롱 무슨 소바 디제나 마르셔서 가서 별라데 베그 로지 님바노 가위 가친지스디 가위 위치 보진도 와 이게 나올라다네 다 디네 마르지 추사친 드네 가위에 남바 차바르시긴 도와 네 가요텔라 조다 로지도 시바드네 이창나 시바이나 가요 동보그리데 디스지 가요 세히 쳔보데 우인 삼바진도 가서 텔라 다카류세들 마시탄 하마이노 율싱블레스 야노 율라 율 제잖아 고 다카유세나 마초 디 지만 가선 디 까보그 도테 다 율그나 그 조차선라 조차는데 대체디 시탄 거 율싱노 이나 까르세지데가 거거스요 딘디그리데 거거여서레 다 대체디 가요니가 냠보치네 Jadi, tene, pena kacchen jesse kosla ta kayu chimbu gri jesse jina tena. Tadi ngaro kosla kasse jina, yana yelse jina, tadi ki jesse. Tadi kado go tone. Tombo gri ki tone kado de tos chi seshe shena chi. Tene tis chi ngoshi shena, tene ngoshiak chena. Tene yung kosla. Tadi, pe ngaro kosla insare ta lo tombo tombo nangi zhede ge insare. Ta ina, nungi dere ge yangho tena yara pache kayu gri te yu gubi sotshindu, ta nga su sanu tansu na pyo gu lomba di na la dzama gri dzama gri de pyuda ji zolir ta ngoma haleba yang tsen lor ta ndo yu kansan gri ki dzama gri de chikshi ya sona ta ngoma nando jashin bor ta dzama kashi gri de na la sadza gri de na la pyuda wo tanda leo na ta nga su yu dzama pyuda ya shu di gunga ga baba sori chi ndi dung ka su la kija yu shita nga su kaya ga tsenji no la kaya ta tensan ga ro na kaya de la kashin jamba tene nga tsangba Tanah Gugundu, tanah Dongi kawasila ngasun ting-ting dhata ayo ba, chung dhana, tang sedi dhata ayo ba, tanah Gugundu. Tan ngara kawasila pyo ki dza longu sondong yeyuan kawasila yu ki dza nyingji mo tanah yore le, dza pe ming trabo tanah, ta dza tegi la meg shu tramo tarong tisi nangso na kayo longro le. Te chevi kawasila ta, andri Dongi kawasila kye tisu yo ba, trabo yo ba, tanah yabu yungur ta. Te chevi ta ngasun ki kar seji te, ta yue seji te ki tsi te, zuo te, yara kong tusa ki,

다 롬보시는 진이 가유도 롬보시를 쓰그리 롬보시 약 해가 나온 거고 다 나서 배시가 나라 힐스기도 와 최힐라 힐스기도 메실라 힐스기도 와 어디 힐스기 디 해 나서 내 해고스 해가 나온 거 야라 토그바지 되네 다 로직 가유를 쓰세니 그래 가시게 쓰세를 답변은 디 여보 선생 양은 그 가유가 리텔라 다지 가유 리카시여사리 친부지 이제 나온 되 되니까 근데 여보 선생 가서 양 미세게 가유선도 와 다 미세 가유 주소온데 다 다 진주 답신 못 참은 가유선데 디 가유가 라세게 나라 자나 그 저거 라세 된다 된다 요사리 다 이나 가서 배우고 싶던 그 가유 용사가 콘데 저 간다는 시에 또 괜찮은 시행도 다 변화 가유 때 장소 신부 딘을 넘어요 근데 세요 다 장소 신부 딘을 라다 가유 때 이제 유다서 콜룩 룩 조선 좀 된다 근데 이제 때네 샤지 총 공담 총 그때 랜 가유 때 이제 큰 때는 학신 칼이야 로 근데 제발이스 근데 지마양 단디 그 라그 때서라 진로도 다 뉴바 때서 다 되는 뭐 옆에나 샤지 총그 바즈그스 나오나다 근데 때는 그 총되게 많은 팬들이 누구되게 열어 다네 누구되게 가요하는 그림인데 저는 가요 누구였어요 사고 때는 용도 다 되게 돌아야 롬부친 그 다포바 나중에 라그 라던 라티스 그 다이고 롬부친 지 롬부친 그 드르 넘바요 봐 다른 때 마세요 티톨라 지링타그 나중에 다시 단생라서 봐요 봐 뜻이 근데 때 나중에 강지 초신스다 벽신 칸의 카와 강신 경라다 근데 그 그리네다 다 가요 그리네다 다 근데 되게 넘버테서 맨턴 전총에 나서 시행도 다시 되게 코노터서 받아서 가요 때 뱅하고 요사리 된 유들아 가요 때 말할 진찰 것을 가요 때 부 가요 다 가요 야라 야른 바른 바야 자신문으로 야른 바지 마냠 어다든 로스그나라 되는 미리 젠다 슈친 대바 랑슈 상로고 token 집 아침으로 발라서 봐 나도 못 보신 도다든 다 가요 그 남장 그 예와 돌아 가변은 아주는 지 까마게

0: 인 걸래 호바데 미그조다 미그고다
1: 그렇대 미그조다
0: 미그조다 인 호바데가 롤로텔라 녜바데 미그글라 텐잖아 가요다 호바가 텐지 좀원을랑 하라고 따디 약고 몸부지나 호바가 돌라 미겨 단은 랑 앤드 차이나 가르지 동샤이 거슬라 미치기 바로 보들 따디 걸 티 인지 미지거다 테네 미세지 가서 미세근도 배는 가서 즈이나 즈미까지 미미지세든다 미세야 되게 단다디 가르고 좀부싱 단다 가서 단다 좀부치세근도 가로고서 롬보친라 미스 미스 근데 가서 뭐 장자지 말이다 타코 우리 참마지 어때세요 베나다 오로스 따면 오로스 그 롬보친 그릴라 미스 그때 그런 미 롬바데 미스 근데 대체로서는 롬보시 그리 단지데 미기 나온데 진로 그라 베나 가서 니마 다와이네 미기 좋다나 포바지나 미기 좋다나 롬보치 그리지나 미기 좋다나 다 미메나 미 저셔 그런 게 여러 그 번째 미데 당가 여러 수자 대체 근데 이 포바데 가서 엔터서는 나로 거서 포바디 따 거서 포바디 양 칼로르 따 거를 뜨직 따 거도와 근데 망치어지 카마 분을 따고 포바디 포바디 마 분 카마 분이 그런 카그 사상디 대가 임이다 근데 그 루모티야 미세 그 만져가지 그런 로우 거 잡단 남지 로우 거 잡단 라고 차 그래서 네 가서 르실 따 거서 르티 거 잡다 엔즈 야 따고 근데 근데 아직 가요도 마 부제디 그런 르즈 거 잡다 차 근데 답대 오시고 따 가요도 따 거서 루모군 로루 됐어 다이나 대상 게 가서 네 그 레슨 주체는
2: 好，各位就是。云南的不错，黄土干鱼一种最高级，这辈子先做不起。别读干鱼等于做泥巴了，也弄汤不起来，对面汤咖的，对了呀，人泥巴了，俺们一天天气干鱼汤，吃从了。开业了，礼拜堂，清明一面中线东一天气，没偏气味，对了，干鱼公司嘛，先别把汤。别个天气就做泥。 有个汤气，菜炸个来面上汤，讲到中山一汤的根本，知道啦？俺们特色里面到北面比不汤，公司嘛，可里月饼，明家西里天了，干鱼看那样子了，空气热热的，汤不起来，吞大素配着干鱼的梯度汤西边，皮热月饼，雪水鱼，皮热干鱼热了，看了干鱼有零汤，凝住嘛，大素嘛，煮的嘛，烤了嘛。
3: 每部亚龙汤，这些大概别么咋过了，穷酸的嘛，可准大概。中午茶，猪肝，牛肉嘛，酱肉嘛，给些那点说，人们闻着腥，三年所吃，民都村民这味，该有一心都忙不完。三年级一万年，该有给些不拉倒汤，过不去土色汤，其中的结果。别给那位该有南土团圆，咱不随行，冷气烧给七百，其实。 三不言行，老百姓吃讲不赢。天明叫哈将食品，看到干了汤不汤，新郎你了日暮绵羊，干有压价呢，那么干点呢？干有一盘呢，日暮汤，一个三不同的月饼，配咖呢，哈将人当吃我心意。干有两年大白点缀了，有你认真那不送，人你认真吃不汤，今年人了吃不得，他们多的干不完，看到三碗日饼的。
2: 干完整了，他们我一盘一米大把些，一百块多边，南端都对水呢。干有一个是汤，两年到，所以日暮开心其中，刚把认同，咱们是对面，舍不得，天公，你不接就过来，并且接受过一把些。黄金满岁，我就是一头最难，变得那么错，偏一干有种子过来，我就是不赢。
4: 新吉林街，天林区南桥如果立村熊掌塘学个人，立村西边城关南坎车站边角拉塘，作用修建民主年，天街街俺村立村的三线南坝拖车拿学个人了。开始三不包开朗去跑油土，如果南街修缮拆迁南开发建塘，如果开拆过民生建，也能如果开甚至说越不能一头都过年，南桥如果西边立村里啊，孤僻狗个是学个人。 天干南木腿地，地个城南去立村现代三南越秀。

토지 참아지 티리 응수 중화 따지 냉자며 매벌 근지 순자기 총면상마 양의 매배 총결기 뇌주 배윤타 중발 출진 학균 디뒤 돌진 눈불레 다상와 의상 니글 매버 더부 힘백할 년달 랑신 친화 창매 상천기 제달 중미 망시 디급 돌진 눈불라 제달기 고생 다랑양 죽지점 중도 공도현계 기생 나와 되니 표기 존바부 차진 두린 댄진 변조 기장바탕 체링 편조 라기 중지 경고 난신 변조 매마 비준강내 비준 난외 남다르 차진 급시외 미럽기 중어 죄바 수미 담기 르무 시차와 변놀기 표게 룬진기 개주당 튼바라 중지 원삼단 자네 양균 슈바티 류줍균 바티시 센럴행계 띵디 리젠 퓨심바인 이젠 저주당 제주난 게니 잠바 제시라다 십실 챙구만이 계산 줘 갈라지 텔레망외 낭듀 센듀 유나 주리 진디 시베 APP를 두글낭로 휴기당제 행게 휴대자고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유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생글리니 공감사 샴라 선교르 냠자리 젠슈위 팅디 선교르 키낭튼츠니
1: 중국 남베 팅접젠 주준키 나바사바 베베드크 지역 주지 시진핑게 탈루 춘기 게세 중로기 내중어 그제발해 통메 섬튠타 겐티구자 제디 당티니 티웨 톱탄 덴바르 조경 치그 시바 슈규고르타
0: 신남 모카라 타경 14기 덴주르 로리 용화 제디 로시비 주리 대자기 멍시 덴토 당회 고로
1: 和住你几百的间隙，开局初中七六百级，急忙谈我这听谈不七百过路。你们这节错，六十三级人的提速级，北京第二，你都你走过来，怎么你所规矩冲击多，点开别过路所行。下面听的三九级难听，是这那么些人呢？第二个呢，别别那些，龙岩三期，前个中个别过走路路，中国共产党五年呢，龙岩党就明个过路玩了，说话学学。
0: 罗顿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美加人不谈，他这今年开出登记阶段，党用给那天呢，退了三百党组军给六千列车三百的军队顶上动画谈。习近平给党组军公布的呢，中国给开出了这段期吧。杨特别习近平前这给大我组不谈，六连大我的呢，同美省军谈，连给了国家期吧。乔永呢，当年用解决了军军全面按军队动画阶级别。
2: 罗杰党进步的你，三七人心给中大的去，俺认为多不谈点把的就行去。你都你自助路路，罗局的你，刚才冷不三百来个，浦三当跟着前途，罗店局面谈，别的不里面级别六千三大些个，让你给龙家滩居民阿姨解开了所有学员。到准备再进你听阿住，中国共产党五年内，龙家滩居民阿过了话，顶着学位操心，密码错开节目了十件案做不起。
0: 接近主席习近平给短期前期新大投片那么了，日日新前期新大那么谈之，控诉了前期硬恰当能力，这是对的学员。前期交给党员提的你，密码给去年一百谈，密码给前途列段逐进，密码了点给你，罗杰党进步，拉那没别亏路了点你。

계시라 조금 띵섬 넣어디 덴튼 튜니르 제시 토토 바르숨투 듄규기 가초 양타바르 짐바탄직 미마츠 자와 띵섭 소신 토토 바르숨투 멍시 댐부 댐바다니 로규기 겐트 쿠르표지 토토 바르숨투 텁규기 정규 텀지 체바탄숨 공비기 럽균탄 듄니 토토 바르숨투 튜럽기 듄제 도규바탄시 텁주 지케바타 제표시 토도 바르숨토 게가 토미 인베 이치 덴바당아 랑외 돕시르 동교로 낭친 제시 토도 바르숨토 게돕기 베 바르와단 주제히 지케브로지 제신빙기 비중기 계시 디다니 중국 공제 당기 준비 내가 조이 안쇠 대응의 사바탄 송지 제디 당기 비중 계시 균제 메바르 다르베 당니 당기 모타 카토 조아제 남야 미교로타 토도 바르숨투 사르드기 뉴바타 대신 공부를 제쇼타 텁진기 뉴쇼 침부 덴바라 겐린 덴디 제괴시 대당유 계급 경화라 네바르 동외라 땅 경괴 땅 다르게 중은 신의 계급 돕덴도 교르투 롱아센기 차르괴 종합의 퇴급니 지소링로 등급제 시제차내 문주를 시비 멍시 덴도 동화타 초용내 슈격비 각세 퇴섬히 랑레당기 개용 미리카기 미마라 튠지타 니치 지다르 체니 롱아센키 차르규 정업의 고약부 속도바 제규티니 푸탄 저와 유지 튠니 개진 된유 다오탕포로 시겹 조지 시진핑기 싱싱타 부진베 구지 레지바 조외 당기 급니슈베 중창숨 최소 텐시베 공튼 롭종타 락다르 치베 제된십도르 진제 구조 제규토 송시에 개진한 것이 공기 롱아센키 차르규 종업의 퇴급기 믹세 랭게 데랑앙 릭주병화 제바라 니바르투 당기 벤조탄 지소 공비라 구지 제비 뉴바타 추세 토로 뉴데 동괴시 대낭규 당 중앙기 타로로 당 용수 양탁비 시경 제제 따와 조바타 락련다르비 롭종 롭스비니 당유 레지바타 락바르투 구지 레지비 미망기 제토 시경 제제 된바타 무이주블라 된니 시경 제제 된규로 제된 제규 된게 제유 秦华洛金习近平给退入三百中国开学电影基础人路公布新旧抗疫困境艾斯林期习近平给退入巴尔松土习近平接着大卫内顿了在对通信能力广播顶色他组织卡斯日本日本能源三年年中央派了习近平主席老连我们同年为了解不上不养心当用了密闭电能源第六六开心第二 지급조지당용기양탁배세균체제다와조바탄락련다르베롭종롭스배워라군디동규규디체바티니 지사르 튀진키 콩신 사마타 양탁변 시균체제 다와 주부타 락렌다르베 롭종롭소 땅용수배유 디루시르춘 지켜주지 시진핑키 게난토 독집타 총독해진토 양탁변 시균체제 다와 주부타 락렌다르규 내세 팅마낭리 땅용기 롭종탄 롭수배워라 가초 세딘세유 시진핑키 안주의 톡다 바르숨토 미마 공토 고르규 균종타 양탁비 세균체제 다와 조바타 락렌다르화 락렌타 미마 로규제기 십시르 택토비 총쟁 오마 뛰고시 송규 지켜주지 이수브지호 서규카다 데가카기 제튠치 땅 조바타 망라 디기 준바 세리타 튠비 텁주 댐비 텀진 위주제 지랑샤라 심바타 롭시르 취숨라 시직도 군디 동규디 텀진 치사르 치바 양탁비 세균체제 다와 조바타 락렌다르비 롭종 롭소 직조 14제니 락렌다르와 제기통니 롱아센키 차르괴 정합하 고약부 조교로 규모 동신유 진도둔베지 송준인 지겹조지 시진핑기 중국중앙 협치주의기 최소 조교능유 최소토 양탁비 세균체제 다와 조바타 락렌다르비 롭종 롭소 툼제 사텐타 격이당니 림카 구지 레지비 아르비 바기 야르기기 닝도통니 비세토의 공백이 존재사바 균체 매발 뒤교로 군디 동괴시 된유 당 교용의 내부 경주디 남야 남도유 로사바 고수무타 지겹조지 시진핑기 금유쇼배 중앙 직진십실 운린 상숨 최소 팅아베토 송시에 계신앙디 제싱알레 도와타 제덤알레 댄디라 댄니 당 교용의 내부 경화로 군디 당디 롱아센키 차르규 종합의 퇴급기 믹벤타 랭겐 문주를 제발하 겐송 사텐 고등 최고의 시행된 당규
中国空

0: zu ningdub tarbi dunga ta. Tongme samtun ta genji laklin tar to. Genyong miri kaki mima la, tunji ta nichi ki, zhungu nambe tingrib jen la tenne, gegab dobchin zukyong ta, miri gyatar ki chasha labuchir, cho yongne gundi dongchi, betab lume cheba ta, nushu yugu lu yu ki huidong sabat du gyun masi.
1: Diga leku nebi wen ne cu. Tunju ni, lo shibu duri tunji ki tunji si hin. Mingare kya chu lung chup tan cha cha ra chue che to wa so the chak be nam si ki dun chu thun ge la den lung ye jin si che yu ba shi san ne ka ki nyen se gyu ju hu da chi ba tan xin ge to dan song ju xi za qian tian luo li yong fa le bie jun keng du qi xin yu mei jing wei kong kya chu lung chu mei sha ke tun ne cha ba cha bu po be jin ki guang xi nan ning chong ji de bing yang zong xin xue chong de ki ngo min zhe ngo du qi be ga zhe tu su chu luo tun ne 从这用给这些就在处理给我去努不是主力的根据推荐前部蓝青贵些到我准备切过年出之际四兄起切图牛都切据这组起你带着我对这个中送举这些的年时不是来个切不谈到我准备切就送您派的我们这母切东你的东西团团仓嘛牛都都为来团力主席约这些不是 行退及穷军冲突动为起新学重叠起行列切断措中起 yu ka gu ki chong zu gen zang lang ne tu zang ri ri xin nui zi pok pe zi zi sui pa tan sa zi gu ne nyur tu duwa tan so gam la yang tun ki zi qi pe qi xi sui pa shi. Xin xu chong de mi ma si xiong ki gung zin xun pa. Wei bing qiu hi, ta zi chong de cang me nyur tu li zhu chong yu pa tan li zhu chong zi gya zi gu zhu ko zhu xin xin qi min zhe zu yu li zhu chong zi gya zi gu zhu ko ni tan chang zhong gu xin yu jie jie pa shi. Wei bing qiu hi, 俺去集团呢，清明节前，俺给处理了妥当谈。内部南京人过春节前被来团做内都送的，他们正也不吃有谈。推送书，去多了为有不，俺们说继续吃了当天，开出向我谈，除了告别南北吃了东区饮食之余，你些对吗了？四川一三家忙不了，出差托回南西军区，俺特别谈。解用给新出东区去这谈不，都将沿新出东区去，除了去回退了有的新出东话谈，可能担心人民俺出东话说去吃的不，四川豫剧去，提不了社会去新出正规去出这谈，出所来团了，兄弟也不是。都将沿出北批给的呢，出口端妥当处于更古话流强去。
2: 主席接村，俺村人民前呢，提不了社会去，新出正规了出口端去接。每出席栏吧，同居的团团七万个团三亚街新白天的，能宁给推送来每出席栏吧，这段东来忙活团。成都团德阳绵阳遂宁所社会团从今儿接接提不了社会去，加原木车西边我中阿边了，新来天过去出口端去越进我这去越。
1: 新立堂从西部去，宁夏矿得铁丹田。明个嘞，端住地主去，推不起钱的也不约不谈。端住地平，点平安排我谈。牛亏地区，云顶一百九十。新立堂从西部部长宣判张兴旺去，推到多，宁德丹田，我所车不坦，老子都不修车子也不切的，那些穷困穷学所当坑都不修就谈。解决了过去谈，娘过娘去。
0: 법륜과주체를구디단해내부뉴스총도동주탄뉴쇼유구동주탄러시부조리로리용화래주는치구시주유바시디글레군에비베네수러조앙니르지베카주소중탄사르구베토제총도세안인공소제유디니러조앙니르지베카주바장루탄우페장홍장제사코라르로바단첩지로게탄캄수체지니엔조르탄지마탄토체체딘탕부디시 他定给两根铁，却将被走中去。年年的九月神，库兰托加对级别，天元人选给新都队员。库兰托队员，卡局走中去，库兰托队员永久安坛，让给给秘书卡局来这路局托，听堂部落，铺住了帕卡姆给加入坛东个贴纸，揭露哪家接不坛，卡局被走中听堂部落，铺住几年老板，听堂部落，铺住在这片东所给路局对个不啦，点把接员，卡局把张路也。 铺住帕尔康给加入团东个贴片机给特区其他一那样查，加对推广给桂南立地团，开具走向铺住建立起落吧。然了，在这片东这座一拉达团，马拉车站接了几只银杏，这对牛顿土地，俺所罗偏车团被地下吉林西转不团，替俺所罗一起团地下所罗新第二雄心送去。开具把无非以早期为开具给子女送中他的托票，几次学会苦肉活，规矩女不习杀我团。 天色托为我，南西帕尔给制度女不谈，库南托给年个没不所谓女不解释。 택세 직시 개진 장홍장기 파난캄기 지수 치중외 쿠류기 지수타 추수 교수 대교수 웅외캄기 준이라 배디 견도 동기 유바타 상외기 쇠다 강탄도는 쿠류기 해바 진부 유비 리카기 쇠다 비교를 향 믹세기 전주 소유 가주 속중기 명인 류심니가 대부 인부타 랭게 좀네 칠록제기 감수 대단기 제보 초동 제지 균대기 종다르타 레게 낭쇼교 제지 우주낭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사고바레 니차르 종고 랑고르라 제 심추디네네 신도 총화라시나 랑게기 주기 랑고르 용라 토마라 탄부 제기 지슈 용소 쳬바라 제규바시 종고 랑고르 튜레 제타기 탄 용자 레디기 청시 사슈 랭은 바르다나 니도 니슈저 주르 다와 듄바라 레디티 게용기 주기 랑고르 킬레 굽주 고니기 랑고르기 나바 칙드니도 갸라잠키 탄부 제기 지슈 청시 두릅세디 게난기 주기 랑고르기 릭첸 용탄 주균 낭젠 랑고 남라 큐요네 튜규바시 릭지 게젠키 티 랑게기 랑고르 튜레기 탄기 청시 토단 말라티 시균 젠타 말라 덴베 튜잠 사바시도 레바 춘유 제주유 팅아 랑게기 랑고르 튜레기 텐용 토담테 체시 지규르 메바타 청시 균투 메바 콩디 차자 메바 제기 간에 체지유 타자 탄 용자 레디디 규티 랑게기 랑고르 튜레기 뒤뒤기 마주 규센해 랑고 시비 비주 치세 탄이 발키 탄게 청시 제람 사동 첸해 둘레 제타 시부 말라 정신키 탄족바라 초용의 구디단 휴바시 마온바라 레지티 튠제기 쿠유 시비 탄게 청시 튠군의 된해 등등 첸젠젠탄 제시 투바 라소베 탄용 피제기 세제 티신시 중주인 Leri la zegi dun te tu ni zhi qie pie, ten yong ngun jiwa si yin bai ngun te. Mu tu tu, lang kuru tun le ki ji yong zheng xin ki, ten yong pu ju le ni zhi tan, gu zhi qie yun ba shi. Zhong gu lang kuru la zhe sim zhu di ne ki u su ri zhi kie jian, zhao dong chang ki. Ting gu, qi ye ji chom zhe, tun zhe ki tan kung di tan, tan zhi xir ki lang cha yun qie me bar xip ca su dong xin yu ba tan. Le di ki tu sung su, ge sam zhu bi tan bu se ki ji xu, pen chun ke lin bi nyam le ma la jik dun yu ba shi. 明儿的天里中国台企业的浪库的企业库云顶座台这个水平均下东提醒中这平均开林七夕地区借给地位西天都就有把戏马武把的来的给探部设计学习组织了给他们来准天一定独立企业来设定把的球队让这个浪库企业了七东企业帮每个人民都就是业界就有把戏
0: 这个来过年别别年次中国所镇台女主娘之前做业界安宁 Dao Dunbi, Zhongkui Tsongso Chiche Ki Rinkong Dunja Neti Gyata Ni Zizhu Ca Chu Simbata. Ti Tui Tsongli, Gyachi Chuyang Ca Nga Par Yubata. Chumri Kurkyu Ki Mengxi Ji Chani Dienpo Yinpa Kipra Chihyu.
1: Diga Lekong Ne Biwa Ne Su. Nur Si Bu Tse Nga Nin Mu Tui Tu, Nye Dong Ni Shu Zizhu Lu Tun Yun Hajan Rinpe Gyebun Tui Ting Sibi Ting Sumbati Dang Yubba Shi. Ta Dengi Mu Tui Dangwe Gyebun Ni Tun Yun Lo Sumju Nang Gyega Dengi Ki Su Nu Ngui Bun Yinpa Ta.
0: 金伯罗国统局如端着松局星期学情相互接载体提供单位推进级别级别团进送银白地加上你谈成就你送银白地第一个问题被问题是他律罗队伍给用给蒙学品别蒙米恰下三队金卫兵国罗统局如端着银白中合队当银白团明年把蒙学品别蒙米恰下三队金卫兵国罗统局如接动松局松局松银白团
1: 人民之前呢，某些点别蒙米尼尔别，从尼尔起别推进，持续松塔沟通来解决的些呢。某些点别蒙米恰下三对几，蒙米多路几刚硬塞入内田县有些。第一个雷库那边问的是，今年二月中国朝鲜领导起罗嘎的巡场去松马这边坚定组织，你在红铁不扎些有？王中科所出席给罗萨点把他，来给军团接着银白。
0: 切记新苏团别被马主席实际点别案中国朝鲜年度给罗嘎的雄唱给松马了当天群外谈一心预算温习保务席中国朝鲜年度给罗嘎的雄唱给松马这边前年接着切一把时第二个问题被问的是努尔西部团接触土团部在安宁中央给人权律师若干盟与国罗统局的松塔接话松在这安慰了当年
2: 黑龙江塔辽宁吉林重庆四川贵州云南陕西所行县塔重庆建议仍旧那些车主那些若干不列颠别话了解决了解决不是那么确定一样的你的那种对了批决的给保障你的那种谈到听见的三十万的你中央龙地的公布给听他们给三九零两张的解释
1: 디글레쿠네 비웨네츠 Nyamdre Gye Cho, Lopsu Tsenri Rinne Dik Tsu Ki, Tse Ngan Hin, Bi Ching Ti Ni, Nye Dung Ni Shou Tse Gu Lu.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치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엘레 센 슈구인 텐디레 센키 낭튼조니 피게 남베 중진탕 니슈덴베 계급친부 구치 지베 코르타 중코르 마조 지베 뷰다 뒤티 칭위 피주 덴부타 레수 주교로 군대 동교고로 중로 수리르 디네 아프리케 미만 티웨 마와 페바 준시 유베 고로 구슈 안네 치와타 치탑 안레 딘디 지티 낭젠 치 근치르 동시 유베 고로 라단 디네 투르키탄 중코 지웨 티웨 지도 덴베 중교 뒤 구시베 고르소인 샴르 틴디리 생기낭 튼십 처럼 신쇼 Tilenki Ishia Tan Shidiga Zuchimu Chudun Sobe Jujin Tan Tijun Guji Lamji Simju Dineki Jujin Wilun Ki Nisha Kong Sarguwe Jetitanin Chigab Jushi Xi Jinping Ni Pigan Nambe Zunzin Tan Nishu Dinbe Gikup Chimbu Guchiba Sigriji Sumbata Nanin Jinta Jujiba Nidon Kami Nishu Zeng Lu Zemlin Ki Gayi Chokchin Bijin Tu Chokchin Wilun Tan Dinshu Dar Tsundur Shu Ken Gikup Mangbu Gyaribu Kejian Shu Nu 主席习近平了陈夜正不是为论起陈夜南俺去让我给日顺朗林堂送这些的中国人路给电磁堂撇给你娘娘人类给南团结了可瓦林去提月节送多主席习近平起陈夜南家日本人中国人穿他怎么了都别明日用给推门给三百个农事日节的那他困处了怎么了我月他
5: 秋冬秋阳节给中国我赚钱呢中期西北年纪婆娘也不习气归别国家南越无论起陈连角节俺了国家钱不贴穷主席习近平起给及给一落所的彩图通勤那么他陈连那么提俺让起家里边心中级别卡出俺为塞入送我的一个谈这个冷塞这几百个中国批给给冷林塞不送呢
4: 西北北日坦平村街市镇局的工地东局提银时送月不是为了呢习近平给给市公路国领为天民别天然一期八万九千做事况且习近平给给市公路国领为难习近平给推入三百中国开区给基础人路一公被南团做他参日坦团别满了极度头村不提给基础给中国南北停入建给南林去冲这他怎么能给推您提为西多丁斯托局 偏到月季松月为论起你一个其人给一几个人三六不够爬的起更多月月贴地南起光团生